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네. 호국본의 달인 6월이 저물어가는 6월 하고도 29일 월요일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군인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을 둔 엄마이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 아들도 군대에 갈 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군복 입은 청년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거든요.
1: 네, 얼마나 남았죠?
0: 좀 남았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이라면 훈련소 쪽만 쳐다봐도 눈물이 난다고들 하시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전해드린 육군 대장 장로님의 일화가 참 재밌으면서도 뭉클했는데요. 대장이면 별이 4개,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병장이 돼서 휴가를 나왔는데 한쪽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오더랍니다. 놀라서 어디 다쳤니?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내 어깨 계급장이 너무 무거워요 하더랍니다.
1: 아,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병장을 못 따라봐가지고 별 4개 아버지신데 짝대기 4개 병장 아들의 계급장이 무겁다고. 아, 귀여운 엄살인데 뭐 사실은 병장 4개 또 그 계급장도 자신한테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흔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게 남자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심지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겪은 수고를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이 병장 아들도 대장 아버지에게 병장 다느라 수고했다, 장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1: 네, 그렇죠. 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우리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확한 말씀인데요. 누구나 내 수고를 알아주고 또 내 이야기에 따뜻하게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아,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은 아시고 깊이 안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 그 장로님은 철없는 병장 아들의 응석에도 기꺼이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깊이 공감해 주시니 아, 참 좋은 아버지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무거운 어깨를 애써 펴기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듬뿍 누리시는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오늘도 샬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아침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오늘 함께할 성경 어떤 책일까요? 목사님, 오늘의 성경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경은요, 총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무려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역시 모세고요. 우리 어제까지 공부했던 새롭게 또 시작을 했죠. 장세기, 출애굽기와 함께 이 책을 포함해서 또 뒤에 나오는 두 책까지 총 다섯 권을 모세우경이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모세우경은 출애굽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 장세기 창조하실 때부터 기록하게 하신 그런 책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아직은 미지의 분야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책을 전문적으로 다룬 분이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많이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책의 가장 방대한 주석을 쓴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권짜리 주석인데 그건 아직도 누구도 번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의 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딱딱하게 또 많은 분들에 물어보면 이 책은 좀 읽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고,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여러분 정말 이 책을 앞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할

0: 텐데, 아, 그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은혜의 세계를 앞으로 많이 맛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어떤 책일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성경 통독할 때 구약 성경 모세 5경 중에서 이 세 번째 책을 딱 만나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네. 무너집니다. 목사님.
0: 아, 무너지기도 하고 좀 딱딱하고 네. 그런 구절이 많아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 이미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잖아.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죠, 또. 아, 그런 책인데. 아,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 그걸 살짝 맛보게 하는 시간이면 좋겠네요. 네. 눌러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냐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보기해 주시죠.
0: 네, 오늘 우리 함께 할 책은 보기 1번입니다. 레위기. 보기 2번입니다. 레미콘.
1: 네, 네.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모세 5경의 세 번째 책,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 이 책은 무엇일까요? 거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네. 이 책. 이 책의 이름은 보기 1번.
0: 레위기.
1: 보기 2번.
0: 레미콘.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서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 또 홍석주 목사님 오셨으니까요. 반가운 인사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지금 남겨주세요. 우물정 0933 샵 0933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6학기째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들어왔고요. 네. 아,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요?
1: 네,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할 책은 보기를 드렸는데요. 정답은 1번. 네, 설마 레미코는 아니겠죠. 레위기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0: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함께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279님은요.
1: 네, 레위기 아이들 등원시키면서 출근길에 듣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 너무 힘이 되어요.
0: 네. 네. 사실 이 시간이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1: 어, 그렇죠.
0: 네. 아침에 남편 아이들 다 보내놓고 네. 딱 여유 있을 때 요때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 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0: 9371님도요?
1: 네, 1번 레위기. 어제 극동방송에서 저희 광진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광진교회요? 네, 후원도 신청했고 응원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0: 네. 어제 저희가 광진교회 네. 정명식 목사님 심호하시는 영도에 있는 네, 네. 광진교회 다녀왔는데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광진교회 교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9371님도 전파 선교사로 아마 동역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어제 다대교회도 또 저희가 네, 방문을 네. 했습니다. 다대교회 교우분들도 얼마나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용당교회 교우분들도 어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1: 영도에서 다대포에서 용당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동력이 네. 아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또 귀한 교회들 방문을 하셨군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이 전파 선교사로도 동역해 주셨고 또 좋은 방송 응원한다고 9371님이 오늘 아침 함께해 주셨습니다. 3874님은요.
1: 네. 레위기 정답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절 떠올라요. 그렇죠?
0: 네. 레위기의 또 핵심 주제 성구를 또 네. 보내주셨는데요.
1: 너 성결기 위해. 자성 네. 떠올라요. 그렇죠? 너 성결기 위해. 네.
0: 0191님은요?
1: 네, 샬롬 성경 퀴즈 정답 1번 레위기 출첵합니다. 라마나요까지 반갑습니다.
0: 1127님입니다.
1: 샬롬 레위기 딩동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5843님은요?
1: 네, 홍석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반이 지나가는 지금 그렇죠. 지금 변함없이 말씀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레위기 강의 출석합니다. 햇빛이 쨍쨍합니다. 대전은 이제 신학의 고향이지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9586님은요. 애플리케이션을 네. 통해서 말씀해 네. 주셨어요.
1: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요? 샬롬 성경한 집사 출석합니다. 성경 통독할 때 위기를 맞는 레위기지만 홍석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1: 위기 탈출하십시오.
0: 이렇게 해서 오늘 레위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한 것. 아, 맞아요. 목사님 그 부분 어려웠는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샵 공

0: 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네. 모세가 두 네. 번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들려주었는데요. 네. 이 출애굽기는 이제 드디어 광야에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완성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아니겠습니까?
1: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20장에 십계명을 주세요. 그다음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주셔요. 시내산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다음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율법을 석장에 걸쳐 주셨는데 정말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것만 주셨거든요.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야 할 법도 또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많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무는 동안 자세한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서 우리 방송 가족도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 책의 주제 아닙니까?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여기 광야에 이르기까지 민족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또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1: 네.
0: 광야에서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또한 머무를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1: 네, 뭐 지금 레위기 정도로 오래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면 정말 장구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인내, 또 시험, 연단의 삶인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말씀과 함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광야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였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홍선생님.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얼마나 분주해요, 또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곁에 늘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지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시내산에서 약 한 달간 머무르면서 율법에 관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이 장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은 목사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레위기는 어떤 책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또 여러분들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 너근심 걱정 말아라 이어서 펫분이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0: 목사님,
1: 네.
0: 레위기란 어떤 책입니까?
1: 네, 레위기는 원래는 레위기라는 제목이 아니고요. 말씀하셨다. 첫 글자를 따르면 그럴 텐데 사실 이 전체 내용이 레위인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또 제사, 절기와 같은 율법들을 많이 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레위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무슨 내용인가 하실 건데 구조를 뼈대를 잘 세우시면 레위기 접근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예요. 네, 우리 5대 제사 하는 거 있죠. 그리고 8장, 9장, 10장이 레위인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 위임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불러요.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거죠. 뭐 우연히 내가 더러운 거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지? 그런 걸 이제 정해놓은 절차가 정결법이에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 네, 성결법. 비슷하죠, 이름이? 근데 정결법은 좀 더러워진 걸 사후에 깨끗하게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 성결법은 아예 안 더러워지면 되겠죠. 미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리들, 방도들 정해놓은 책인데 그걸 성결법전이라고 하고요. 예, 좁은 의미로 사실 레위기 전체를 성결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핵심은 17장부터 26장까지. 25장까지인데 26장은 예, 순종하면

0: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부가 규정이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레위기에도 붙어 있어요. 27장은 예, 부기, 부록인데 예, 하나 더 첨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를 구조를 잘 세우실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절기 레위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 마지막 27장은 부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접근하기가 용이하실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시 레위기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거룩이겠죠. 아까 정결법, 성결법 했는데 그게 전부 거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거룩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깨끗해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귀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총 27장에 해당하는 네. 분량을 일목요연하게 네. 목사님께서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그랬구나. 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네. 여기쯤 번지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정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성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구분을 쭉 해주셨어요. 이미 지은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성결하게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목사님, 또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0: 네.
1: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제사법 하면은 아유 목사님 이게 그건지 그게 그건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0: 네. 레위기는 제일 먼저 책장을 딱 펼치면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에 걸쳐 5가지의 제사를 다룹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5대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차례대로 하나씩 나오고 6장, 7장에는 요거 잘 잊어먹으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반복을 해요. 5가지를.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5대 제사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온전한 헌신, 그렇게 되겠죠. 소제는 곡식을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니까 온전한 순종. 나는 사라지고 나는 다 갈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또 사람들과의 교제의 회복.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기도 했죠.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속죄제는 뭐 말 그대로 잘 하시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범한 죄악을 회개하는. 속건제는 뭐냐, 똑같은 의미인데 속죄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혹시 또 누군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손해까지도 보상하라는 그러한 개념이 덧붙여진 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요즘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보상이 뭐냐 많이 이야기되거든요. 이 속건제가. 그래서 또 뜻밖의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해보면 속건제물로 당신을 드리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속건제가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레위기 쭉 보다 보면 앞부분에는 5대 제사만 했는데 또 이상한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가지 제사법을 소개 안 하고 중간중간에 이미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그 4가지 제사법도 아울러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레위기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화제라 그래요. 화제 아시죠?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거의 다 화제가 되겠죠. 그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말고 또 있나? 있어요. 또 있어요. 요제. 요제는 흔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한번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요제라고 하고요. 거제, 거제는 들거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가 거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전제, 전제는 잘 아시죠?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다 되었다. 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부가제사예요. 이렇게 네 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구분하는 네 가지 제사도 있다. 그게 레위기에는 군데군데 민수기에도 흩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화제를 중심으로 한 5대 제사가 바로 레위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되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아, 그래요, 목사님. 진짜 속이 시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제사뿐 아니라,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에 흩어져 표현되어 있는 4대 제사법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아,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분명히 5대 제사라 그랬는데, 사이사이에 요제는 뭐고, 목사님 거제는 또 뭐고, 또 화제가 왜 나올까요? 또, 전제는 또 뭡니까? 라는 질문들 있으실 수 있는데, 이 5대 제사는 이 불로 드려지는 제사 중에서도 이 화제를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6학기째 공부를 하잖아요. 레위기를 그동안 우리가 위기의 책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쯤 보니까 방송가자 여러분들이 아 이제 조금 목사님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 레위기가 정말 엄청난 책이에요. 오늘 뭐 시간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피 흘릴 때 여인이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뭐 나병 걸렸을 때라든지 부정한 음식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잘 보면은 이 정결하게 하는 절차에 격리하고 조금 또 좀 멀리하고 씻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역사를 쭉 지나면서 여러분 유럽에 전염병이 돌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집단이 유대인이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특히 레위기 정결법대로 살았더니 전염병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이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뭐 제물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은혜의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결법은 또 뭐 나오느냐. 핵심이 성결법은 핵심이 17장하고 오늘 우리가 이거 19장인데 17장에 그 유명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또 말씀해 놓은 건데 그게 단순히 그냥 율법이 다 딱딱한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책이었구나. 그걸 많은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다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이 정결법과 성결법에 대한 레위기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주시는데 아 그래서 레위기가 그토록 가치가 있고 귀한 책이구나. 피 흘림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성결법전인 17장과 26장에 이르러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종교력 7월, 즉 이제 우리로 치면 음력하고 좀 비슷한데 그 7월의 중요한 날 절기가 다 몰려 있어요. 첫날은 나팔절 신년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7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 요옴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키푸르란 말이 덥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속죄. 대속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어요. 이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 바위에다 뿌려요.

0: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씻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죠. 그래 대속죄일은 1년 동안에 청산하는 거예요. 지난 1년간에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다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4일 밤부터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그건 기쁨의 절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날은 빛의 축제를 벌이고 그게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1년 동안의 죄를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에 따로 기재를 해놨고 또 아사셀 염소 그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독특한 절차를 벌였는데 물론 그 아사셀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말만은 분명히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레위기 전체를 구석구석 목사님께서 해부를 해주셨어요. 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은요.
0: 내일 레위기 19장 앞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 낭독하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레위기 19장 9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레위기 19장 가운데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읽었습니다만 절도로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1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먼저 거룩으로 시작을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거룩이 주제라고 했는데 거룩의 3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게.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에는 나는 여호와니라가 계속 반복돼요. 구절마다 아니야도나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계 스스로를 계시하셨죠. 그게 레위기에도 계속 나오고요.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백성들이 잊어먹어요. 이사야서에도 갑자기 느닷없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여호와니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그 거룩한 삶을 오늘 19장 9절로 오늘 읽은 본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공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경적인 공의, 성경적인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율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아,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이 정의 공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의 공의와 정의는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가? 9절 10절에 놀라운 구절 있죠.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에도 나오는데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래요. 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 있죠. 그것도 겁줍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이 와서 먹도록.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예, 또 뒤에 보면은 품꾼들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 나는 그거 뭐 오늘 줘도 내일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너무 놀란 게 14절인데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잘 돌봐줘라. 어디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뒷부분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노인을 공경하라.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 이게 성경적인 공의예요. 성경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옛날 이 레위기의 두루마리를 읽으시면서 펴고 아, 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 19장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이 세상 속에 두려이 구별되는 성도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빛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거룩한 삶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요. 공정하게 재판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정신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영광 빛내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은혜의 벅찬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 광야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오늘 레위기 그중에서도 19장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진짜 거룩은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님 정리해 주셨어요.
1: 네, 이 시대에 또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도 정의가 무엇인가를 강의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얘기해야죠. 성경의 공의가 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실천해야,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자 합니다.
0: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 벌써 레위기에 등장하는군요.
1: 그렇죠. 레위기 아까 말씀 우리 나눴지만 레위기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다니까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0: 이 보물과도 같은 성경, 이제는 우리에게 위기의 책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책 레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주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0: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고 울산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군대 생활한 것 빼고는 지금까지 쭉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전 원택 안수 집사님의 교회 소개, 목사님 자랑으로 오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울산 중구에 있는 연세축복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권영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목사는 세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평소에 목사님은요, 성도님들과 격이 없이 편하게 지내시는데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없으시고 성도들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십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결혼생활이든 자녀 문제이건 직장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 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셨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어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2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왔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집도 해보고 조선소에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들어가 5개월 교육을 받고 조선소 하청에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일은 꼭 지켜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 모태신앙으로 착실히 예배 시간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전원택 청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십니다.
1: 하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2: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아이가 찾아와서는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낯선 아이가 치마 속으로 쏙 들어오기에 얘가 왜 이러노 하고 놀라셨는데 그 애가 안 됐는 측은한 마음에 그 애를 씻기고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마음을 주셨고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2: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어떻게 전파 선교사의 이름을 갖게 되셨을까요?
1: 전파 선교

0: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하게 되었는데 전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그래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못해도 전파 선교사를 통해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고 집사람 처가인 광양까지 울산에서 광양을 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광양에 극동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양 근처에 가면 극동방송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양에 극동방송이 생겨서 거기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가에 오갈 때면 주파수를 바꿔가며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이 귀한 방송이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울산 극동방송에도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을 살리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극동방송이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지 않겠습니까?

0: 여보, 마리아,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나를 묵묵히 뒤에서 참아주고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자. 사랑해요. 예주야, 예주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주영아, 주영이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 우리 아빠랑 엄마랑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
1: 그리 길지 않은 음성편지이지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전원택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 20대에 또 10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15살에 주님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우리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소리, 전원택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0: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2: Busan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에프에이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 원장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4: 예,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운동요법 중에서도 이제 케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운동 중에 뭐 효과적인 운동 하면은 당연히 뭐 유산소 운동이 1번이겠고 또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케겔 운동인데요. 이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골반을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 골반 저근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골반 저근은 방광도 받쳐주고 우리 전립선도 받쳐주고 요도도 정상적인 해박 위치에 있도록 받쳐주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골반 저근이 받쳐주는 근육이 이제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요도라든가 방광 전립선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위치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주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뇨기과 기관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서 정상적인 이제 배뇨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배뇨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도를 압박해가지고 배뇨하는 걸 좀 이렇게 좀 장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겔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골반 저근이 강화가 되면서 요도라든가 요도 관략근 기능이 이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뇨하는 데도 당연히 좋겠고 여러 가지 뭐 잔뇨라든가 빈뇨, 절박뇨 등의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 저근으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은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전립선 기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겔 운동을 통해서 골반 저근이 강화가 되면 전립선이 어쩌 체외박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딱 위치하다 보니까 전립선 주변 부위에 들어가는 그 혈류량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전립선의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요실금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요실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수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요실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기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또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시면 요실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나 거의 대부분 다 발생하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럴 때 케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요실금이 완전히 예방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 케겔 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케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아무 때나 서 있어도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언제 뭐 일상생활 뭐 시간만 나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이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냥 계속해서 막 빨리 근육에 힘을 주면은 항문에 이제 조이는 운동이거든요. 항문에 힘을 주면은 좋아지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5초 정도 꽉 조였다가 항문을 조였다가 펴주고 5초 쉬고 또 5초 정도 항문을 꽉 조였다가 쉬어주고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3회 정도 하시면 되는데 한 번 하실 때 약 한 30회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30회씩 3회면 과연 90번 정도 하루 100회를 목표로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골반 건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산부인과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 강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이 강가에 오늘도 사람들은 물밀듯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도, 뉴스도, 기록된 글자도 없던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시대의 가치관으로 또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의존하던 시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입을 통해 시대의 뉴스를 듣고 싶어 강가로 몰려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던 대답과 다른 이 말에 조금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시대의 방향이 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 앞에 너무나 촌동네에서 온 듯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동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옆에서 가장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따라오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삼게 돼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헐레벌떡 어딘가를 달려가지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가장 친구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나사렛? 나사렛? 웃기지 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 나다나엘은 지금 엄청난 지역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나다나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록 요세푸스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60개의 도시와 마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엄연히 있는 동네인데도 대놓고 사람들은 동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들이 아예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전도법이죠. 빌립의 좋은 전도법. 야,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야, 됐고 네가 직접 와서 봐. 이 한마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같이 예배합시다.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뭘 뭐 성경을 설명하고 내가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뭐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했던 방식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봐. 우리 꿈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이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반신반의함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직 편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그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해서 어찌 보면 약간 속아 넘어간 것 같은 친구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환영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당신
성격은 까

까칠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첫 마디에 자기의 성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떨해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네엘은 당시에 굉장한 율법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그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다네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네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촌동네 무식한 사이비가 나온 줄 알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저분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던 중에 나다네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냉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뜨거운 고백과 함께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네엘처럼 편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대학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요. 카톡방에서 떠도는 몇 줄의 소문, 누군가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눈치도 빠른 거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편견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제일 위험해. 무당 앞에 가면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편견이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 와인 대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와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준그 와인에 대해서 심사평이 이랬어요. 자두향이 나고 풍부한 산미에 복합적인 최고의 와인이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제보에 주최 측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

가치로 금메달을 안겨준 이 와인이 벨기에에 가면 우리 돈 3,500원으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벨기에 사람이 싸구려 이 3,500원짜리 와인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최고급 양조장 출신이라고 가짜 스펙을 지어내서 소위 짝퉁 명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최고급 라벨이라는 편견 하나를 덧씌우자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그들의 미각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더래요. 단편적 정보 하나로 지레 짐작하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보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모임 출신, 심지어 그 사람의 외모 등의 조건이 결코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한 기업의 전문 이사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수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 자기의 직책은 과장이었고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부서에 딱 한 자리뿐인 팀장 자리를 놓고 자기와 피 터지게 다투는 라이벌이 있었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는 딱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기필코 저놈을 밟고 1등이 되어야 한다. 이 경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직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으로 상대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더래요. 괜히 그 사람이 미움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도 하고 회의 때 조금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실력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어느 날 회사에 사활이 걸린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이 철천지 원수 두 사람에게 한 팀이 되어서 해내라고 맡겨진 거예요. 평상시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이 라이벌과 부딪히며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두 사람은 회의 때마다 물고 뜯고 시비를 걸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라고 주었는데 라이벌과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의 효율성은 생기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혼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매서운 감동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기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느냐? 네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가 그 사람을 1등 되게 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날 밤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 앞에 발버둥 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그 라이벌에게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 경쟁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그 라이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론 내가 당신을 잘 돕고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그 라이벌의 생각에 맞추면서 자기는 옆에서 살 붙이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 라이벌은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더큰 수렁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경계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이 통하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회사 창사 이래 최고의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지금 아직도 현직 임원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져주니까 그한 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이겼든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던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긴다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더라도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이기는 인생이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0: 순수, 경쟁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한 수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판을, 내 인생을 뒤집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한 수로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배려는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이럴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에 맞게 기도까지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뜨거운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위해 사랑의 중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배려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맞게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정

0: 배려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올해 중보기도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께는 가장 큰 예수 사랑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예, 오늘 잠시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02편 2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의 이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 무너지고 모든 의지한 것이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할 때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연단이 다가올 때에 그 연단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능하구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여실하게 드러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믿어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고 그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아뢰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번호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507 성도님, 요즘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요.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9507 성도님, 오른손 들어서 오른손 무릎에 손 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507 성도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갈망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0: 9507 성도님의 연약한 육신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른쪽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모든 통증의 원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거뜬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건강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 죄짓기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예배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회복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003 성도님 남편의 사업일이 힘들어집니다. 일의 안정과 가정, 내 식구들 몸과 마음의 아픈 부분 치유해 주시고 사랑과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지요. 어려워질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과 사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03 성도님 이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일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어렵고 사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풀어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능력의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사업장 경영에 주님이 참여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이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7087 성도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충성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군대 간 지 6개월 된 아들이 우울증 약 복용 중인데요. 계속해서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간부님께서 수요일까지 완성하라고 하신 업무가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간부님들께 칭찬도 받고 포상도 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엄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귀한 아드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마음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된 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안정된 모습으로 또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의 지휘관들 좋은 지휘관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상사들과 후배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앓고 있는 또 연약한 질고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사연을 함께 나누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친구분 한 분도 췌장암으로 소천하셔서 마음이 힘드신 가운데 계세요. 더욱더 강건하신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익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자 계신 아버님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또 더욱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게 무엇인지 죽는 게 무엇인지 삶이 이렇게 무의미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귀한 아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 온전히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능력의 하나님 귀한 아버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과 죽음이 또 우리 인생이 지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충만한 귀한 아버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김덕신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0229 성도님,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해 주소서.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이어질 때에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229 성도님 남편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남편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인생과 또 그 삶을 주관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귀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 응답될 줄 믿습니다. 5235 성도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몽골로 단기 선교 가요. 함께하는 선교 단원 45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준비하는 과정부터 달려오다 보니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선교의 현장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기적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단기 선교팀이 45명이면 굉장히 큰 팀이지요.
1: 그러게요.
0: 이 큰 팀이 그동안 잘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힘드셨는데 또 선교지에 가서 하나하나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고

0: 또 영적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시간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35 성도님, 하나님 흉보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 주셔서 몽골에 단기 선교팀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애를 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파송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일들 감당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힘써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 단원들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내릴 때까지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값진 경험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직장 은퇴한 남편 장로님 손가락과 무릎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적합한 직장 주셔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0: 예, 저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더하여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장로님 한평생 살아올 때 예수님 알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또 한 고비를 지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여기저기 아픈 부위도 나타나고 연약한 부위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가락과 무릎에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섬겼던 직장 은퇴하고 또 새로운 직장 아직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503 성도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게 또 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0: 아버지 하나님, 4503 성도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뿐 아니라 또 부산 땅의 모든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고백하며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의 거룩한 물줄기들로 아름답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일생일대에 가장 귀중하고 또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6079 성도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바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것만 같아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세요.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저도 하는 일들에서도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1: 아멘.
0: 일들에 대해서

0: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걸로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079 성도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힘을 다하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아름다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늙었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 때 사무엘이 30대 초반이었고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많아야 50대 중반이거든요. 모세나 갈렙 같은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주께 쓰임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때 삼았다고 했어요. 이 사사는 우리가 왕이 없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체제 세워지기 수백 년 동안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리더십을 한 사람이 총괄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비상 지도자였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지 어떤 특정 집안에서 또는 특정 지파에서 세습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던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애굽과의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집무실이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그 라마에서부터 한 80km 떨어진 데서부터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기보다는 정식 후계자로 세웠다기보다는 자신을 돕는 인턴으로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사무엘도 자기가 선택해서 사사를 세울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사무엘은 알지 않습니까? 엘리가 또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바로 사사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사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인턴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엘 주변에는 딱히 다른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든 좀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서 인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그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3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안타깝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고결한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서도 아들들은 영딴판이었어요. 이걸 보면 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찌감치 그래서 이 재판의 중요성을 아시고 모세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사무엘의 시대 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직 정식 사사도 아니고 인턴이면서 이런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지. 사무엘도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나고 고민을 했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천하의 사무엘도 자식 교육 문제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막중한 자리에 앉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면 그 사람도 망하고 사람들도 다 불행해져요. 리더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욕심으로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아들들을 제대로 훈련

육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바로잡을 기회를 사무엘이 놓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정 능력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곧 남에 의해서 개역당하게 돼 있죠.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와서 누가 와서 당신은 늙었고라는 말하는 거지. 속으로 너는 젊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장로들이 왔으니까 뭐 장로들도 사무엘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늙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다. 당신 아들들의 그런 부당한 재판을 우리가 못 믿겠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수십 년간 사무엘이 쌓아온 영적인 권위가 이 아들들 때문에 이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자기가 늙었다고 한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부덕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실 자체도 그리 언짢아할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백성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그만 사무엘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죠. 20여 년 전에 블레셋의 대군이 미스바에 몰려왔을 때는 사무엘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의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화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장로들이 한 말은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 옆에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옆에 나라, 이웃 나라들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다지만 매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사사는 누구로 결정해 날지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왕궁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이 시스템도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딱딱 그 다음 왕위가 왕자로 계승이 되고 자기들도 그런 그럴싸한 왕정 시스템을 갖추면 나라의 모양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무엘 같은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세상적인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못된 속내를 딱 감지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화난 마음을 바로 백성들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순장을 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해보면은 느낄 거예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억울하고 원망 듣고 욕먹는 자리예요. 모세 바로 같은 사람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계속 도전받았어요. 이때 지도자도 욱하는 성미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받아쳐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사무엘처럼 이걸 참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만 합니다.

0: 여러분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다 들으라는 말은 말을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면서 보라는 거죠. 사무엘의 그 배신감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뒤에 있는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그들이 싫은 거다. 실은 그 말이 맞죠. 백성들이 거부한 것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핑계고 실제로는 이걸 빌미삼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1: 내가
0: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 도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수백 년의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우상숭배였어. 하나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우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감사를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을 참아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베풀어줬는데도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상하는 마음을 많이 참아오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정말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다이렉트한 통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굴레라고 생각했어요.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죠.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다 줄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왕에게 자기를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조종수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 오늘도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왕을 바꾸라고 속삭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주리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왕을 바꾸라고 그랬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세상의 화려함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잠시만 왕을 바꿔보라고. 교회는 항상 그 마귀의 속삭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 대신에 이 왕정 체제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계속 압박해서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과 허락하시는 뜻은 달라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자꾸 하나님 이겨먹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이겨먹잖아요. 인생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뜻은 이렇지만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항상 제 뜻은 없는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항상 옳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라는 재앙을 만나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10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왕정체제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왕은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왕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현실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왕은 너희의 아들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울 것이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호위부대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왕들의 사적인 정복욕으로 벌어지게 되는 쓸데없는 전쟁일 텐데 거기에 너희 아들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또 왕은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강제 부역에 동원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피라미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거 결정한 왕들이 자기가 지었나요?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지은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일하는 동안 너희의 딸들도 시녀와 몸종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게 될 것이다. 너희 밭이나 밭에서 나는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곡식과 양떼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원래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왕정체제를 가지게 되면 왕이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그 빼앗은 재물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의 신하들에게 인심 쓰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인심 쓰듯이 백성들에게 조금씩 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심성으로 나라가 베풀어주는 파퓰리즘 돈에 취하면 안 돼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낼 세금이에요. 이런 비합리적인 왕정체제가 너희들에게 지워줄 것이다. 17절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왕은 너희들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갈 자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왕을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세상의 왕은 너희들 보고 자기 위해 죽으라고 할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환상을 가지지 마라. 배고파 봐야 음식 귀한 줄을 안다고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자유해서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세상의 왕들을 세울 경우에는 그것이 너희들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상의 왕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깨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였는데 그들은 세상의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후손에게 어떤 올무가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여러분이 세상의 왕에게 줄을 서잖아요. 그날에 재앙의 때 위기의 때 기도가 응답이 안될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택한 왕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택한 왕은 재앙의 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탕자가 돈 싸들고 집을 뛰쳐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이 아들이 이 아들 성적으로 볼 때 험한 세상에서 이 돈을 탕진하고 망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을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고 세상의 왕을 택하겠다고 나갈 때 말리고 경고하고 말리다가 듣지 않을 때 우리를 놔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도 이 장로들이 요지부동이었어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자신의 인생을 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허탈해지는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멘하고 나가셔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엉뚱하게 살 때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기가 차죠.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심오하게 알아듣고 빨리 인생을 고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져요. 항상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뚱으로 들어요. 뭐 속이의 경읽기죠. 끝까지 세상 왕을 달라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나도 옆집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갖고 싶다. 옆집 아버지가 완전히 인간 말종의 옆집 아버지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왕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거라고 천만의 말씀. 세상의 왕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우리를 총알받이로 내세우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었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왕에 줄을 서겠다는 거죠. 그러면 멋진 나라들이 될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세상같이 되라고 해요. 유행 따라 살려고 해요. 뉴스 따라 결정하라고 합니다. 딴집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 딴집 은퇴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세상의 힘을 빌려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렇게 욕이 올 거예요. 세상의 왕의 손을 잡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뿌리쳐야 되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끝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면 자기 말대로 살게끔 한번 왕을 세워줘 보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왕정체제의 실상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다만 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부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 왕정체제가 그래도 신본주의 왕정체제가 되게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해도 그것이 최악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삶이 아니라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권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예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

0: 우리의 실체를 속였던 마귀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때만 예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겨보면 어떻게 했냐고 유혹할 것입니다.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잠깐만 눈 딱 감고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좀 답답하지만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툰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뺨을 탁탁 때리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될 수는 없어.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거야. 그분만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릴 거야. 세상 모든 애들이 고3 되면은 교회 안 보내도 우리 애는 교회 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애는 세상에 너저런 애들이 아니라 다니엘이기 때문이야.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돈 보고 직장을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지로 알고 직장을 선택할 거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속삭임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구호와 복구 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최고 단계인 국가 비상대응을 선포하고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과 임시 쉼터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도 1억 원 규모의 초기 대응과 함께 오늘 현지에 1차 구호팀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과 협력하며 이재민 천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도 위로 서신을 발표하고 현지 교회가 재난 극복의 거점이 되도록 자원 유통과 중보기도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진원지 에즈버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연합감리교회 상원은 최근 교단 기준을 성소수자 포용과 동성결혼 수용 방향으로 변경한 사회 원칙 개정안을 근거로 에즈버리 신학교의 목사 안수 후보자 양성기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데이비드 왓슨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상호 합의가 아닌 교단의 일방적인 독단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왓슨 총장은 학교의 교리적 기준이 교단 정책과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왔다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성경적 신학신념

0: 명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1981년 교단 공식 승인 이후 45년 만에 인가가 철회된 에즈버리 신학교는 현재 재학생과 올해 가을 학기 입학생에 한해서만 기존의 목사 안수 자격을 인정하기로 교단과 협의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풍조 속에서도 교권의 행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번 에즈버리 신학교의 결단은 전 세계 개혁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켜내야 할 영적 정통성과 복음적 청지기 윤리의 엄중한 가치를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목회자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시작하고 예배당 내 냉방 집중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충현교회 역시 사역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노타이 근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하와이안 셔츠에 이어 올해는 폴로 셔츠를 도입해 교인들과 한층 유연한 소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신간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를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교회들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41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열고 기독 교수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사역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며 교수들이 기술 사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학생 선교 등 14개 분과 세미나와 함께 대학 현장에서 사역할 12명의 신규 교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며 캠퍼스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 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72년 동안 전개해온 가정 회복과 여성 인권 신장 사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설교에 나선 박선희 목사는 사적인 요새라는 이유로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부의 상처와 소외된 영혼들을 교회가 전사적으로 받아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과 감리교 등 7개 교단의 연합으로 운영 중인 새가정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서 콘텐츠를 통해 변화하는 세대와 소통하며 마음 편히 숨쉬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따뜻한 치유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방침입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1철학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0: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갈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오.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포,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건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거리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알아요.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았죠.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텨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뒤에는 이제 광야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예순 무렵으로 여겨질 때쯤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향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그래요.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요, 예상치 못한 광야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그때 이런 고백을 남기죠. 시편 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광야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곳이죠. 혹시 이번 한 주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걸어가는 광야는 척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뷰티풀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희지윌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요,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를 지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사람은 못 살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잘 살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건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다 내려놓고 싶은 절망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눈물이 회복됐고 기도가 회복됐고요.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밖의 인생의 내리막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아, 언제 끝나지만 생각하며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까지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을 서둘러 끝내려고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뷰티풀 광야를 응원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꽃이 피는 봄날에만. 두 곡의 찬송이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나눴어요. 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8754번님, 사업이 어려워져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원망만 나왔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광야에도 꽃이 피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 그 새로운 마음,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19

27번님,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참 컸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갑자기 삶이 달라졌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이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뷰티풀 광야를 보내고 계시네요. 아, 피디님, 오프닝 말씀 들으니까 힘든 사람들도 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면서 감사하다고 7617번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다고 4367번님도 반갑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전립선암 3기 판정 받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장로님께서 낙담하지 않고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1072번님이 네, 아, 전립선암 3기 판정 암 선고를 받으면요, 옥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남들이 그 암 걸렸다는 얘기 들을 때랑 내가 그 판정 받을 때랑은 참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또 보낼 텐데 우리 장로님도 가족분들도 또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도요. 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내고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540번님도 신청곡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 이 찬양 오늘 참 좋겠네요. 말씀에 오늘 아침 울컥한다고 2304번님도 주셨는데요. 그래요. 공감 드시니까 또 그러시겠죠. 4868번님 매시간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나의 손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겠노라고 외치며 가고 있습니다. 늘 은혜 주시고 힘이 되는 화영 PD님의 힘찬 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했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을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광야로 그곳을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뷰티풀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첫째, 살리는 계략을 베풉니다. 지난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겠다며 위장전향을 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했지요. 또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 다윗의 뒤를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후세가 나서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임을 강조하며 그의 계략을 막아섰잖아요. 그리고 오늘 후세는 다윗의 자손을 끊으려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해요. 즉시 기습하자는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온 백성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과시하게 함으로 그의 허영과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작전은 지연되지요.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라며 그의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일어나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앞서려 한다는 위험성을 은근히 지적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라며 압살롬의 성취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다윗이 성으로 피하면 밧줄로 성을 강으로 끌어내리자는 과장된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못 박아요. 물론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의 과시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자는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황된 일인데 압살롬은 자기 허영과 교만에 가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구원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나요? 내가 속은 이유가 나의 허영과 교만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15절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라고 해요. 이제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다윗 진영에 전합니다. 후세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다윗을 돕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수할까 하노라고 합니다. 왕이 몰수할까 봐 걱정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후세는 압살롬을 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옳고 그름만 보면 속이는 것은 무조건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후세의 거짓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건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것은 거짓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17절에 보니 요나단과 아이마아스도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샘터인 에느로겔가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한 여종의 손길을 붙여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었지만 이 여인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압살롬보다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다윗을 지켜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에 쓰인 거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와요.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 우물

0: 속으로 피신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니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때 또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19절에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그집 여인이 돕는 손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어요. 지나가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후세의 몰약인지 아이도벨의 몰약인지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내 유익만 구하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돕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천국 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로 다짐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접 기도도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죠.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주이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예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 처리에만 몰두해 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17절에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달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 화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는데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한 계략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걸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는 한 사람,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 구원에 쓰임받는 그한 사람이 되길, 이를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아 보이는 계략 앞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작 구원의 일을 그르치고 허영과 교만에 가려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의 그럴듯한 말보다 주님께 묻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하기에 내 유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고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가 순간순간 분별하며 우물을 덮는 적용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와 흔들리는 모든 가정도 주님의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J.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을 떠난 탈북민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네. 예,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생활을 크게 뒷받침 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1: 이분들이 가족에게 보낸 자금은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고 네.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에 정착한 이 탈북민들의 가족을 둔 집안이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요즘은 경비가 참 삼엄해졌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 단속을 하더니 이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심해져서요. 남한이나 뭐 중국에 있는 가족들, 탈북민분들의 연락이 오면 그것조차 멀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나마 이어가고 있던 가족들의 연락도 끊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 만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1: 민족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민분들 또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안녕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아픔과 비극의 눈물이 속히 지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생방송 OA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전해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 보고 싶은 가족들 그나마 전화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던 것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눈치 보느라 험한 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0: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1: 아멘.
0: 이 상황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이런 아픔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먼저 인사를 주셨어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북녘계 자매 형제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시면서 3233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9님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아, 여기 파주인데요. 탈북민분과 통일전망대 가고 계시대요. 함께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최고라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자랑스럽게 계속 칭찬해 주시네요 하셨는데
1: 네.
0: 저희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혹시 그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 샵 1069번으로 같이 또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출석 인사 가운데 선물도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오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손주들과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아직 어려서 북한에 대해 얘기는 깊이 못했지만 조금씩 해준 북한 이야기로 매일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손주들은 6살, 9살 남자아이들이에요. 손주들 기도에 은혜받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도 듣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0: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또 어렵지만 그냥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때를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갖자고 서로 축복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사의 성도님도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북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많은 분들이 어제 주일도 보내면서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1: 아멘.
0: 기도의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는 끝까지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북녘 땅에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이어집니다.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남북 간 언어 차이를 또 살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도전을 샵 1069번으로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0: 맞아요.
1: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어플로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참여, 참여하기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샵 1069번으로도 퀴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용어예요.
1: 근데 네. 이 인터넷 용어 저희는 보통 그 영어를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선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표현이 바로 떠오르고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자, 어렵지 않아요. 힌트는 저희가 대화 이후에 꽁트 이후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나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망 접속이 안 돼요.
1: 어? 뭐가요? 무슨 망에 접속하는데 여보?
0: 아유, 지금 얼른 이체해야 되는데 망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맞는데.
1: 아, 이거 아이디랑 비번 쳐서 하는 거를 망 접속이라고 하는구나.
0: 아프게서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트라넷이 되기는 하는데 나만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개인 번호랑 암호랑 적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1: 자자, 보자.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대문자로 안 썼잖아, 대문자.
0: 아, 그래요? 아유, 안 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자기야,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죠?
0: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2: 요즘에 아이디랑 비번도 각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3: 맞아요.
2: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또 그래서 어디다 기록해 놓는데 어디 기록해 놨는지 또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인터넷망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 접속을 해야 합니다.
3: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 접속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0: 이제 두 개 내어드리는데요. 네. 1번이 로그인.
1: 로그인. 2번.
0: 충전.
1: 충전입니다. 망 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 사실 이 말도 북에서 써본 사람보다는 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북에는 인터넷은 뭐 거의 없고 맞아요. 쓰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북한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고요.
0: 그렇죠.
1: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 망 접속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 이게 와이파이 개념도 있고 데이터 개념도 있고 요거를 네. 딱 쓰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문자 어플 있죠.
1: 네.
0: 그 어플이나 할 때 어디를 들어가도 다 필요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장바구니 여러분 쓰시려고 해도 그렇고 넷뿅뿅뿅이나 뭐 디즈뿅뿅뿅 이런 거 OTT 보려고 해도 다 어쨌든 접속을 해야 돼요.
0: 쇼핑할 때 다 필요하잖아요.
1: 네. 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0: 로그인.
1: 로그인이다. 2번
0: 충전.
1: 자,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0487님이 처음에 통신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그쵸. 통신망 가운데 우리가 특정 뭐 사이트나.
1: 그쵸. 들어가는 거.
0: 서비스를 이용할 때.
1: 이용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 회원이 맞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망 접속이라고 북에선 부르고 우리는 1번
0: 로그인,
1: 2번
0: 충전.
1: 자, 정답 샵 1069번호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했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개인 보안을 위해서 한번 쓰면 로그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0: 아, 맞아요. 네. 그 같이 쓰는 와이파이도 이렇게 망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망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사용 끝나셨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도록 저희 힌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정도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셨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마음을 창조하여 중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여미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0: 우리 김혜은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으시네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많은 탈북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OAP대회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로그인이고요.
0: 네.
1: 2번이 충전인데 우리 5756님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이 망접속을 아주 잘하시고
0: 오.
1: 여기다 답 남기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네. 네.
0: 자, 그리고 이게 저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드려야 될까?
1: 아.
0: 그래도 메모장 같은데 꼭 적어놓으세요.
1: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요 망접속을 한 열몇 번 실패해서
0: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인증번호까지 받고 다시 하면 되죠.
0: 네?
1: 천천히.
0: 네. 자,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424 성도님도 울산에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에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이 로그인, 2번이 충전.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망접속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전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겹자의 퀴즈의 정답은요?
1: 망접 속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로그인입니다.
0: 로그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로그아웃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자, 매번 운전하느라 듣기만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하시면서 0544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1: 네.
0: 자, 정답 로그인, 늘 극동방송 등에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우리 0544님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샬롬 하시면서 새싹회원 7473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며 갑니다. 언제나 극동방송에 로그인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셨는데 정답까지 매일같이 들어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병원 진료보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감사 찬양 아까 들으며 가고 있다고 1222 성도님도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고, 북한의 복음 자유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3094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1: 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하셨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점점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로그인 할 일이 참 다채롭게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0: 그래요. 네.
1: 그래서 아까 841님이 인터넷 로그인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비번이랑 적어놓고 사용해도 자꾸 틀리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0: 예.
1: 우리 아이디만 해도 몇 개겠어요?
0: 그러니까요. 수십 개일걸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어렵긴 한데 디지털 조금 뭐랄까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 위한 교육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포항입니다. 삼겹살과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이사빌리님.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
1: 그러니까요.
0: 진짜 좋아하는데.
1: 후식까지 먹었는데.
0: 자, 정답 남겨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이 정말 생필품 수준인데 북한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1: 맞아요.
0: 네. 이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까 봐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 그 망처럼 본인들끼리 제한된 어떤 영역만 풀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일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들으면

0: 함께합니다 하셨던 1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보금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번 보내신 6147님 오늘도 찾아주셨어요.
1: 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순천이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9182님 로그인 남겨주셨는데 네. 지난주에는 그 6월 말치고는 되게 선선했는데 이번 주는 맞아요, 폭염이 맞아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조심하셔야
1: 다들
0: 돼요.
1: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0: 방금 로그인을 방금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1202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OFP데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시라고 이야. 하셨던 0363님.
1: 네.
0: 아, 친구분도 알려드리고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번 보내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7473님도 보내드리고 출근 중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해주셨던 2802님도 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80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한 얘기를 들으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가까운 파주에 사셨던 아버지는 늘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럭을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일이 돼서 함께 다 같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고양시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산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생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 누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관계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통해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깊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알음은 머리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이지요.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는 깊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죠. 성경 속에서 기노스코는 언제나 만남과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고 기록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야단은 70인 역에서 기노스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친밀함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키노스가 바로 이 거함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 주시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나타나는 영적인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읽어왔던 성경 구절이 오늘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찌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깊은 통곡의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또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이것은 성령께 주시는 기노스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께 주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피그노시소를 언급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더 깊고 충만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성경이 그냥 문자로 보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된 문장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 심령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 종이의 글자가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 주시는 계시적인 암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세 번째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기노스크가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한 번씩 죄 짓는 것이 때로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죄는 더 이상 즐거움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네 번째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기도가 의미에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하게 되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기도는 종종 의무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기노스코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만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증언하다는 헬라어 심마르티로라고 말하는데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놀란 하나님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깊은 확신이 또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덮게 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 주시는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다섯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귀로 음성을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명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할때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길에 대해서는 강한 브레이크, 이 제동을

0: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이것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깊은 말씀과 묵상, 기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나 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헬라어로 크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놀란 감격으로 변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놀란 사랑이 생기죠. 또 거룩함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름 부심의 증거는 신비한 체험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유산이지요.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그래서 세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엘리야 설교보다 엘리야의 삶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갑절은 두 배의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엘리사의 고백이었죠. 오늘날에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보다 삶을 배우게 되고 삶을 통해서 성령의 향기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노숙의 최종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원하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숙의 최종 목적은 체험 자체라기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여기서 알고 역시 기노스코 계열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기노스코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말씀이 살아 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이 말하는 영생의 뜻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역동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절정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영원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미래심장재단이 7월 5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이미션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와 그 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51-573-977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학예 부흥 성회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389-53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그분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면 아무리 긴 일주일도 아무리 짧은 한 시간도 반드시 그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잡히기 전 그날 그 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에, 느끼는 시간에, 체감하는 시간에 그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일명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산하는 시간대가 달랐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우 당황케 만드는 유언을 하시는데, 우리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통보예요? 예수님이

이제 잠시라고 하잖아요. 아직 잠시. 헤어질 때가 너무나도 가까워 왔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게다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왜 가시는지 언제 돌아오실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는 막연하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14장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심의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 돌아올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주신 14장 3절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혼란하게 만들죠. 심지어 여러분 1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마음의 당황함에 종지부를 찢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그날 그 밤 제자들의 지금 이 상황,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이 상황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버림당했다. 3년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서는 이제 와서를 우리를 버리신다. 바로 이런 마음이겠죠.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여전히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헤어짐의 말씀은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힘듦이 찾아왔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주변에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맞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십니까? 우리는 나의 이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틈에는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죠. 아, 나는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이런 사건이 내 삶에 벌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그게 바로 18절에 고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고아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바로 이 고아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고아처럼 버림당한 것 같은 순간이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 16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요청할 것이래요. 그래서 보낸받은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히 임마누엘 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온통 절망과 어둠 가득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1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을 통해 어떤 위대한 기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어떤 위대한 반전의 기회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분을 잃어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다시요. 그분을 잃어야 그분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자의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자의 그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그분을 잃어야 그분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이름이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보혜사 그분이 떠나셔야만, 그분을 십자가에서 잃어야만 비로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떠남, 육신적인 이름이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분의 채우심을 누리게 될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어쩌면 제자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이 떠날 것이다, 잠시 후면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는 그 말 속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분의 떠남이 기회이고 유익이 될 거라는 그 말은 그들의 귀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남아있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날 그 밤에 그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떠남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떠남이, 나를 잃어버림이 너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계속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눈을 마주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직접 대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기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또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답을 잃어버리셨죠,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셨죠.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여러분 곁에 계셔서 그분의 목소리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눈을 마주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막연하게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게 기회고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면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 그분의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했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야, 내가 십자가로 떠나가야, 그래야 성령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너희에게는 진짜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이고 뜻이었던 거죠. 그 관점에서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우리를 늘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죠. 여러분, 보혜사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자주 위로해 주셨고 늘 따뜻하게 그들을 격려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조언하시고 또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시죠. 또 제자들의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는 친히 도와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원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누구를 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계속해서 그 일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우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조언하시고 만져주심을 통해 친히 우리의 돕는 자 보이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분명히 예수님도 보혜사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원조이신 예수님이라는 보혜사와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16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차이 두 단어를 보여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 속에 함께 할 수 없으시죠. 그러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 속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데, 자, 중요한 겁니다. 관계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시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대단한 말인 거죠.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우리는 절대 그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고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이 한계를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은 우리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통함을 쏟아내면서 탄식해요. 아이고야,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이렇게 죄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모자란 나를, 그런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바울의 인생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던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분 안 계시지만, 이제는 볼 수 있는 증거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복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친히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너무나도 대단한 이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너희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너희는 성령을 알고 있다. 성령이 너에게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를 알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주님께서는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특별하게 경험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가치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자꾸 뭔가 잡을 수 있는 것 있었으면 좋겠고 볼 수 있는 것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비록 잡을 것 하나 없어도 의지하고 볼 수 있는 것 전혀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 하나 없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절대 너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드시 힘을 다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하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여러분, 성령께는요 여러 별칭들이 있어요. 성령을 부르는 별칭인데 성령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혜사가 그분의 별칭 중 하나이고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별칭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는 무슨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진리의 영,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를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1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모든 진리에 제가 왜 가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을까요?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거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성령이 어떤 능력이고 권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과 예수님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보면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부활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니 성령은 당연히 진리의 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떠나실 거라는 거죠. 그분과 헤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제자

0: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적인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스승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주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그 참맛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 그들의 인생에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덜 나가는 게 문제입니까? 외모가 좀덜 생겨서 문제입니까? 덜 배워서 문제고? 뭔가 덜 가져서 문제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된 가르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 스승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시 17절 화면 보시고 함께 크게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늘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친히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친히 진리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숨비 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숨비 소리. 어떤 소리냐면 잠수를 마친 해녀들이요. 그 참았던 숨을 물 위로 올라와서 고르며 내쉬는 소리가 바로 이 숨비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숨비 소리지만, 이 소리는 해녀가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살아있음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바닷속에 살아나왔다고 말하는 숭고한 몸짓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숨비 소리처럼 깊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그 무엇 하나 없더라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여전히 만나주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거짓과 가짜뉴스로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진리를 살아가고 따르는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를 만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걸 믿고 그분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이끌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2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쫓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도로 위에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표적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이 찬양으로 오늘 새 깨라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오직 예수.

김명식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우린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죠. 아니,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따로 목적은 막 다른 데다 두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 용돈 달라는 그 전화 죽어도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용돈 달라는 거 살짝 씁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용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씁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쁘면 용돈도 주겠죠. 그런 순서가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길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찬 목소리로 밝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월요일을 맞고 계실지요? 6월 한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7월 잘 맞이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더운 여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방학, 교회의 방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했다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안 돌아오게 될까 봐.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5년 방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권기태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았어요.
0: 예?
1: 오늘 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0: 와, 제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하시네요?
1: 예.
0: 오늘 뭐 선물 받으셨어요?
1: 아, 연어.
0: 연어?
1: 연어 온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일하시는 회사에... 중이세요?
1: 네,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지난번에 그 교회 갔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1: 예,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우리 4월 말에 통화했잖아요. 올해 4월 말에.
1: 응? 네.
0: 그쵸. 그때 방학 네네. 몇 년 방학이었죠?
1: 5년이요.
0: 5년 방학?
1: 네, 4년인가 5년. 코로나 4년. 때까지 갔어요.
0: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1: 아,
0: 통화.
1: 저기. 예. 저거는 했어요. 그 뭐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터넷 예배 들었어요.
0: 아, 인터넷 예배는 4, 5년 동안 계속 들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래도 다시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는 교회 직접 가셨군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 다니는 네, 다니고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것 같은데?
1: 네, 그냥 일반 교회 오이의 교회라고.
0: 예.
1: 예. 성결교회 같던데 거기도?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
1: 바로 앞에.
0: 네. 바로 앞에. 지금 네. 시흥 사시잖아요.
1: 네, 맞아요. 시흥이요. 뭐...

0: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그 찬양 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부흥 목사님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1: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어요?
0: 아니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녀갔고요.
1: 제일 친한 친구가?
0: 네.
1: 그때 저하고 통화 연결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가셨나요?
0: 그 교회를? 다음 주에 갔나? 그 다음 주에 갔나 그래요?
1: 아무튼 아, 빠른 시일 안에 갔구나.
0: 4주 됐어요. 4주.
1: 4주?
0: 4주인가 5주인가 됐어요.
1: 그리고 그때 교회 네. 잘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네. 극동방송을 알려주겠다고 했던가요?
0: 아니 그 친구도 제가 알려줘갖고 그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세요.
1: 여자친구도 듣고 있고 엄마도 듣고 네. 있고
0: 네.
1: 여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요?
0: 아니죠. 찬양인도도 하는데요.
1: 와,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통화 될 때 여자친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군요. 극동방송은 네. 못 들었어도.
0: 네.
1: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권기태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는데요?
0: 네, 좋아하죠.
1: 같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지금요?
0: 네, 같은 교회는 안 다녀요.
1: 일단은 권기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0: 그렇죠. 믿음이.
1: 누구랑 같이 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믿음이 그렇죠. 좋은 사람 같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1: 어이구, 참 아무튼 잘 다니실 것 같네요 앞으로. 자, 네. 연어 선물도 받으셨고 김 세트도 받으셨죠?
0: 네, 김 예 아주 맛있다고 하죠.
1: 예, 김 세트도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5년 네. 만에 교회를 네.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번에 잘 들어오고 잘 맞고 네. 좋던가요?
0: 뭐 그냥 보통인데 아직 뭐 제가 또 저도 노력을 해야죠.
1: 그래도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 첫 예배가 네.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0: 좀 더 열심히 뭐 믿어야겠다 생각은 했어. 나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1: 네.
0: 그래도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 예배보다는 실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또 낫다고 하니까.
1: 네네.
0: 예.
1: 네. 그래요.
0: 하여튼 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1: 그럼요. 이것도 네, 기적이죠.
0: 제가 뭐 이렇게 이 그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한 3, 4년 전부터.
1: 어떤 변화가 네. 있었는데요?
0: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1: 네.
0: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1: 네.
0: 네, 좀 뭐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1: 아, 그래요. 극동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0: 제가 그 운전 일을 해요, 회사에서.
1: 예.
0: 운전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 그 음악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1: 네.
0: 우연찮게 그 극동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1: 네네.
0: 보통 89.1이나 그런 거 듣고 뭐 네. 영화 음악 듣고 하다가
1: 네.
0: 아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우연찮게.
1: 그러다가
0: 누가 또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새끼라 네. 듣다가 또 전화 연결되고
0: 네.
1: 교회 가겠다 기도도 네. 하고 직접 가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자, 우리 이제 권기태님. 뭐
0: 감동스럽더라고요. 다.
1: 권기태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0: 네.
1: 이번에는 또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축 계약이라고
0: 써. 너무 있는.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
1: 아,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0: 너무 많이 주셔갖고. 네. 너무 큰 선물을 주셔갖고.
1: 아이고, 다 이렇게 교회를
0: 그 선물보다 이제 뭐 교회 갈 수 있는 게 큰 선물이죠.
1: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면 이렇게 꽃바구니도 드리고. 예. 저랑 네, 함께.
0: 저도 이제
1: 예.
0: 어머니는 예전서부터 들어갖고 두 구자를 하고 계세요.
1: 아, 전파 선교사.
0: 네, 전파 선교사 하고 저는 한 4, 5년 됐어요.
1: 전파 선교사 한 지?
0: 전파 선교사 한 지 한 4, 5년 됐는데 와.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1: 예.
0: 네가 이제 뭐 교회에다 할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 와.
0: 극동방송에.
1: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정말 네. 사랑하시는군요. 네. 야, 그리고 권기태님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또 전파 선교사 헌금도 하고 계셨고.
0: 네.
1: 야, 참. 그래도 그런 전파선교사 헌금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계속 마음은 극동방송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0: 네, 감사합니다.
1: 부모님도 아마 어머니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었을 겁니다. 전파선교사를.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참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네, 이 시간에 네, 우리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0: 네.
1: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0: 나는
1: 그럼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태님.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예예 네, 예, 바쁘시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권기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1: 또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0: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가사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멜로디를 저에게 불러주셔도 좋고 꼭 그, 제목
1: 그
0: 얘기하셔도
1: 감사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0: 감사 네. 감사 중에서도 한번 멜로디 한번 뭐 흥얼흥얼 거리셔도 좋고
1: 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이게 제일 좋아하네요. 찾아보니까
0: 이 곡 네. 무슨 이유로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뭐 들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0: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감동?
1: 이렇게 많이 좀 제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도 예. 약간 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예. 뭐 삶이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0: 예예.
1: 그때, 이 노래 들으면 감동되더라고요.
0: 그때 이런 곡을 많이 불렀나
1: 네,
0: 봐요.
1: 네, 좋아해요.
0: 그렇구나.
1: 부르진 않고 그거 들어봤어요, 많이. 방송에서도 들어보고.
0: 예,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예.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정말 감사하고 계속 방송 예.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예. 계속 들려주십시오.
1: 네, 건강하시고 많이 이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청취자 권기태님의 신청곡 인생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바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포함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르에서 문자 쿠폰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사무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하면은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안전을 위해서 정차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있거나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끊게 되는데, 아, 이분은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좀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양현님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양현님.
1: 네.
0: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아유, 참 이게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네요.
1: 네.
0: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된 만큼
1: 네. 네.
0: 한번 잘해보자고요.
1: 응? 네.
0: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네. 운전 중이어가지고 그때 전화를 네. 끊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고속도로인 것 같아가지고
1: 네.
0: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정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1: 네.
0: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됐는데
1: 네.
0: 그때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심코 그냥 듣다가 그냥 보내본 거예요. 난 원래, 5년 방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보내본 건데
0: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1: 네.
0: 서울 어디시죠?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
1: 네.
0: 5년 동안 쉬시면서
1: 네.
0: 지금 어떻게 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은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라 해서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듣죠 많이.
0: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된 거죠.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듣고 있다 보면 5년 방학 가운데 좀 막 찔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텐데.
1: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0: 네.
1: 저희 멘토 언니가 늘 저 신앙의 멘토 언니가 있는데
0: 예.
1: 성악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0: 예.
1: 항상
0: 예.
1: 그래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너 나가야 돼.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예.
1: 언니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나 내년부터 꼭 갈 거야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저번 주부터 가게 됐어요.
0: 아, 갔어요? 교회를?
1: 네, 저번 주에 갔어요.
0: 저하고 그때 전화 연결될 때는 안 다닐 때요.

0: 갔잖아요.
1: 안 갔죠. 그때는 안 갔죠. 그 다음 주인가 그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구나 그 주인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간 거야 이 주일날.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마음이 생겼어요?
1: 근데 그게 너무 가게 될 마음은 없었는데 지인이 왔었어요. 서울에서 지인이 한 제가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인 세 명이 왔는데 이름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나 교회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준 교회가 내가 첫 신앙을 갖게 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분들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1: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0: 아 누구를요? 아 이게 무슨
1: 서울에서
0: 말이에요?
1: 서울에서 지인분 그러니까 서울 그 주일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0: 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 네 그래서
0: 우리 이양현님이 그분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 괜찮아 한 교회가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인 거예요.
0: 네네.
1: 되게 뜻깊었어요 스스로는.
0: 뜻깊었지만 또 엄청 찔렸겠네요.
1: 엄청
0: 아니 교회를 본인이 안 다니고 있는데 뭔 교회를 남을 소개시키고
1: 그러니까요.
0: 이 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개하고 나서 찔려서 가셨군요.
1: 늘 우연찮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들 다 가니까 나도
0: 그러니까
1: 귀찮은데,
0: 아니, 소개한 사람이 소개해놓고 본인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1: 네 그렇죠. 5년만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0: 연희동 무슨 교회예요?
1: 연희동 교회는 아니고요.
0: 예.
1: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0: 강릉?
1: 네.
0: 강원도?
1: 네.
0: 웬일 갑자기 뭔 강릉의 교회를 아니 집이 서울이시라면서요.
1: 네. 서대문 연희동인데 저희 부모님이 강릉 쪽에 계셔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말마다?
1: 네. 가끔씩.
0: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릉을 소개해줬고 그 강릉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번 주에도 강릉 가셔야 돼요?
1: 지금 저 강릉이에요.
0: 아 강릉이세요?
1: 네.
0: 강릉을 왔다 갔다 잘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거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서 그때도 정차를 못 하셨구나.
1: 맞아요.
0: 그럼 원래 강릉에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면 거기가 고향이세요?
1: 맞아요. 고향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네.
0: 부모님은 혹시 강릉에 계신다고 했죠?
1: 네네 계셔요.
0: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1: 안 하세요.
0: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해야겠네.
1: 네 맞아요.
0: 아 부모님이랑 천국 가셔야죠.
1: 맞아요 맞아요.
0: 본인만 천국 가실 겁니까?
1: 나 안 되죠.
0: 천국 저희 할머니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1: 그럼요 맞아요. 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인도를 거의 많이 했죠. 네 할머니한테. 네 하나님 일단, 얘기 많이 해드리고.
0: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본인이 지금 가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일이고요.
1: 네.
0: 아마 지지난주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속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굳이 안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냥 발길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0: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를 못 받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교회를 또 가게 하셨군요.
1: 그 주에 간 거예요. 그 주니까 저번 주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0: 자, 이번 주에 또 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1: 네, 맞아요. 알겠죠? 하면 안 돼요. 네.
0: 방학하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아, 자, 이제 축하의 선물. 우리 어떤 선물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 몰라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산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새로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물이. 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겼네요. 생명을 생각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그 다음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게 고르시겠습니까?
1: 어떤 게 좋은 거죠?
0: 본인이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본인한테 좋은 걸 하셔야지.
1: 주얼리는 어떤 건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액세서리죠.
1: 네 주얼리 하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주얼리.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강릉에 자주 가시니까 강릉 주소를 당첨 문자를 보내면 입력하시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을 부모님 좋아하시는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물로 부모님 교회 가시는데 꼭 좀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부모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1: 엄마는 김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김 세트, 오케이.
1: 네.
0: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일, 최근에 교회 갔던 일들 잘 설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이양현님을 제가 끝까지 추적한 보람이 있네요.
1: 네.
0: 끝까지 아이고. 끝까지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을 줄이야.
1: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우연치 않게. 네.
0: 자,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1: 맞습니다.
0: 하나님의
1: 맞아요.
0: 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1: 네, 맞습니다.
0: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양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인생 찬양 역전.
0: 역전.
1: 역전되리라 완전 좋아합니다.
0: 이제 역전되리라.
1: 네.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1: 네, 맞습니다. 네.
0: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1: 진짜 제가 장거리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0: 예.
1: 꼭 그 노래 하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네.
0: 그래요. 이제 예수님 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이미 사실은 역전은 시작됐어요. 삶의 역전은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쭉 기도 멈추지 말고 쭉쭉 나가시는 이양현님 되셨으면
1: 맞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이양현님 만나봤고요. 이양현님의 인생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전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만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오.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에?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알아요.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0: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다는 알림이 뜨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직 연락해야 할 사람도 있고 길도 찾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배터리가 꺼져버릴까봐 충전기를 찾게 되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쓰던 휴대폰도 전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힘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나누고픈 이야기, 또 이번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함께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꼬아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해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성경 방탈출 말씀탐정단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단장님 없이 저 혼자 진행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퀴즈 준비하고 있을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 퀴즈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영 목사님, 우리들의 단장님은 오늘 자리에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는 방탈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의 단서를 따라서 함께 방을 탈출하고요.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각 단계별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규칙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가 됩니다.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각 단서에 숨어있는 이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서가 가죽옷, 두 번째 단서가 까마귀, 세 번째 단서가 이슬이어서 최종 정답이 이 각 앞글자를 딴 가까이였습니다. 오늘의 방은요. 매일매일 방입니다. 단장님이 없으니까 제가 방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매일매일 이것 해야 하는 방이어서 매일매일의 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매일매일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후에 노아는 비둘기가 이 나무에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땅에 물이 줄어든 걸 알았는데요. 창세기

8장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별별별별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이 나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피울 때 이 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피웠는데요. 과연 이 나무가 무엇일지 여러분께서 정답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찬양 힌트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트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을 선정을 했는데요. 무화과와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후에 노아는 비둘기가 이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온 걸 보고 땅에 물이 줄어든 걸 알았는데요. 창세기 8장 11절에도 나오는 이 나무 무엇일지 맞춰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무화과라고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정답은 감람나무입니다. 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피울 때 이 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피웠고요. 그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였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틀리셔도 한 번 더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여러분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히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감, 별별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은? 오늘은 성경 인물 퀴즈가 두 개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은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이 인물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엄마도 유명한데요. 엄마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이죠.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직업을 분류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의 일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별별직, 일용직, 근로직 이렇게 나오는데요.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할 때 별별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지금 있는 이 별별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힌트도 있는데요. 이 말로 유명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읽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모두 맞춰주고 계신데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했던 이 선지자의 이름 무엇일지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이 사람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찬양 힌트로도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으리 찬양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답은요. 사무엘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감람나무의 감. 두 번째 단서, 사무엘의 사. 현재까지 감사 두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의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한 단어를 완성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최종 정답도 함께 조합을 하고 추리를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어서 성경 인물 퀴즈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어 있을 때 노아의 아들 별, 이 별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과연 이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반면에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노아는 이 별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 샘과 야벳을 제외한 이 한 글자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정호, 송정미, 소리엘의 음성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또 거룩거룩거룩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세 번째 단서의 정답과 함께 최종 정답까지 유추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홍수 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어 있었을 때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었던 별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노아의 세 아들 샘, 야벳 그리고 함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모두 잘 맞춰주셨는데요.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뽑아내 볼까요? 첫 번째 단서 감람나무의 감, 두 번째 단서 사무엘의 사, 세 번째 단서 함의 함. 오늘의 최종 정답은 감사함입니다. 오늘 방 이름이 매일매일 방이었는데요. 왜 매일매일 방으로 이름을 만들었냐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는 마음을 품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문제가 또 해결됐을 때 비로소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범한 하루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 감사가 삶의 태도가 돼야 한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죠. 당연하게 맞이하는 하루 같지만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고백도 이 감사의 고백도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그 감사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정답 모두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저희가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기간으로 함께하는데요. 한 달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또 저희는 새로운 서머 스페셜 코너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사소한 행동 같지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죠.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낚아챌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삶이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 우리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에 드러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 나의 오래된 습관대로 죄성을 지닌 채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 경건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CCTV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특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깨어진 상태이고 망가지고 비정상적인 일그러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말해 우리는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죄를 원하고 죄를 사랑하는 죄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죄란 그냥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맞서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통치 아래 놓여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죄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상태이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그것을 죄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대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 완전히 까먹은 채, 잊은 채 살아가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의 결정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원래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사실 망가진 우리의 상태였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망가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즉 이제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 회복이 이제부터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깨어지고 망가진 너희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되신 인생,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그런 인생을 회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4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처음 뭘 하셨다고 하나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함께 그 뒷부분에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조금 더 상세히 풀어주는 구절이 그 밑에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그냥 약간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그 병의 상태에 걸려서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인 그 사람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고치셨더라.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고침과 치유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그에 앞서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심을 통해 뭘 보여주시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게 회복을 일으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병고침은 그저 병이 낫게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병고침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다 자포자기한 상태, 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버티며 어떻게든 낫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아무 변함이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그 당시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삶의 무게, 그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였을 겁니다. 어두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병 고침은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들은 병이 낫게 됨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살아났다, 회복되었다,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병 고침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좌절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시켜주려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 그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 네 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와 같은 이적들, 다시 말해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죠. 귀신 들려서 그것에 묶인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주므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하루 누워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심으로, 그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심으로 회복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 도저히 낫지 않던 병을 끙끙 앓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이미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다, 병고침이 있다, 예수님께 나와라, 잘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그 회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곳에는 억눌림과 괴로움이 변하여 참 자유와 충만함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슬픔과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인생이 변하여 소망과 감사가 샘솟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들이 인생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 지내던 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2절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밑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띄워주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시셨던 거예요?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으셨다. 예수님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즉, 그 일을 일으켜주셨던 것은 그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직접 네가 눈으로 봤듯이 아팠던 것이 회복되고 못 걷던 것이 걷게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에게 임하게 될 때 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십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회복의 때가 되었다 전하시며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보이시고 드러내고자 하셨던 삶의 모습이었다.

이런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으며 그와 함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이끌어가죠. 우리의 손을 잡고 사도행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이후에 복받은 회복받은 우리의 인생 이후에 사도행전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어떤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회복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 반짝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회복의 역사가 회복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회복을 낳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인 것이죠. 3장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이렇게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 들어가려함을 보고 그가 구걸하거늘, 여기서 2절도 3절도 계속 구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그는 성전 미문으로 나간 거예요. 구걸했던 겁니다.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저희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5절에서 그들은 그 중풍병자는 계속 어떻게 하면 남에서 못 걷게 되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주려나 나를 좀 넉넉하게 해주려나. 여러분 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전파되었던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에게 예수님을 또 회복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겁니다. 7절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에게 새롭게 되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서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리고 그렇게 웅성웅성하며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9절도 봅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라. 너 혼자 살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회복의 메시지가 회복받은 그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회복을 전해지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회복받았던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머문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위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까지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기 모인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났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며 서로가 간증을 나누며 교제하며 나눔을 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아, 저 사람에게도 회복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저렇게 일해 주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회복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전혀 상상치도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시고 또 그에 이어 그 제자들이 이루어갔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이곳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의 상황과 육체의 어떤 심정의 회복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변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함께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자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상처받은 자들과 괴로워 신음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받고 그로 인해 영혼이 회복받기를 바라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오늘까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주원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장차 완성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은혜만 남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고 복음을 살아내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말씀으로 목양에 힘쓰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물로 목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 다시 고백하게 하소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찬양과 기도에 담아 고백하며 우리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대환의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은혜만 남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신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복음을 살아내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 달려간 후에 그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고백만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수요일이면 7월의 첫날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 달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기도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이 두 가지 고백만 남겨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펼쳐지기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9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저즐라에서는 매일 두 가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을 담은 엽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변함없이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손글씨 말씀 엽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배경으로 그려진 말씀 엽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도 매주 월요일에는 특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에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두 가지 선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행저즐라 말씀 엽서, 김수민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손글씨 말씀 엽서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이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프닝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맛있는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는 날이죠.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치킨 두 마리 교환권도 세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함께 하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려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아멘.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와 함께 했습니다. 6시 14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9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155님, 아멘. 인천에서 야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더 힘나게 찬송하는 날이니까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릴게요. 나의 등 뒤에서 또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욕심쟁이 두 곡이나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기회되는 대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25님, 아멘. 약 40일 동안 외부 봉사활동 끝내고 들어와서 듣습니다. 와, 40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하셨는데요. 어떤 봉사활동인지도 궁금합니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7951번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험생 아이가 대학 입학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복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수험생분들 이제 6월이 다 갔고 7월이 되니까 조금씩 또 그 시간이 다가옴을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무 중에 인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0680님.

0: 인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 같이 나눠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석촌역에서 전철에 앉아서 방송 들으며 퇴근합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7358님. 아이 학원 가는 길 무지 막히네요. 입시 앞두고 화이팅 중입니다. 2282님. 숭주야 화이팅! 사랑해 힘내자! 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모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 새 힘으로 힘내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5066님, 오늘 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큰 수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술이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심란했는데 더 큰 병이 아님에 감사하며 큰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외쳐주셨는데요. 오늘 월요일 저녁 더 힘차게 찬양하고 더 힘차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5066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비록 수술 받아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기점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8383번님은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나날이지만 행저질라 덕분에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삶이 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엄청나게 기쁘고 또 엄청 즐거운 일이 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계심으로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 8333번님인가요? 8383님 오늘 더 힘내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의 은혜로운 오프닝, 오늘은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은혜롭다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받아가고 계시는데요. 은혜 목사님의 기도문 그리고 김수민 작가님의 말씀 엽서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통닭 교환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시 18분이고요.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더 힘차게 찬양하고 힘나게 기도하는 시간.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라디오 예배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로고송 듣고요. 바로 만나보시죠. 같이 걸어요.
1: 혼자 가면 어설프고 안녕하세요.
2: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3: 임성규,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4: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하세요.

0: 찬양으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 이 이펙트가 이렇게 해도
1: 네. 재밌다.
0: 재밌다. 재밌다.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끼를 부려봤습니다. 자, 더 힘차게 찬양하는 월요일 저녁. 아, 정말 항상 이분들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어제 우리 영혼구원 하러 다녀오셨죠?
2: 네, 다녀왔습니다. 어제 전도집회를 했고요. 지난주 저희가 지난주 광고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지체들이 또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4명.
0: 아, 할렐루야.
1: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적어도 4명.
0: 할렐루야, 네. 2명이 늘어나는 은혜.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또 우리 전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텐트 메이커스와 함께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1: 네, 뭐 저는 전도 집회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 없는 또 와.

0: 중에 네. 또 토요일 날 어떤 분들의 요청으로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졌다가 이제 좀 한쪽이 불편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에게 가서 영적 기도를 아 그분까지 하면 럭키 세븐인데요. 와. 네 같이 신방에서 인사드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거부하셨었는데 네. 아, 무슨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살살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건 주님의 은혜다.
1: 할렐루야.
0: 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복된 주말이었습니다.
1: 아 너무너무 네. 감사한 소식이 가득하네요. 네. 우리 미나 자매님은 어떻게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2: 네 저도 그 저희 이제 남편 회사에 있는 네. 직장 동료 중 한 분도 이제 같이 오셨거든요.
1: 야, 안 믿는 분인데요?
2: 네 한 분은 안 믿으시고 네. 이제 그분의 여자친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네네. 이제 두 분이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약간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네. 이 전도 집회를 일단 와보자.
0: 기점으로.
2: 맞아요. 아~ 기점으로 와보자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신 기도도 따라 하시는 거를 보고. 와,
0: 여자분이 교회 안 나가면 결혼 못 한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좀 엄포를 놓으셔야 돼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결혼하실 때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엄포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좀 속박을 해야
0: 맞습니다. 주님께 못 받고 시작해야죠.
1: 네, 그럼요. 아, 네. 네. 예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일단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네. 우리 형제들은 그래야 말을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튼 참 기쁜 소식이 가득한 우리도 주말 몇 주를 보내시고 함께하는 텐트메이커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인입니다. 퇴근길에 힘이 됩니다. 8622님도 오셨고요. 퇴근길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행저줄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6089님은 또 기쁨을 주시는 우리 귀한 텐트메이커스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성남에서 듣고 계시는 0543님, 6137번님은 충주에서 듣고 계시대요. 퇴근길 행저질라 찬양은 피로회복제입니다. 여긴 충주예요 라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신청곡 못 들려드려요. 내일 들려드릴게요. 예, 6137님 감사합니다. 자 아멘을 우리가 출석 체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날 데이 월요일은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또 세 분 추첨해서 통닭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어떤 찬양인가요?
3: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0: 아멘.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거저 주신 하루를 보냈습니다. 3336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3089번님도 3889번님도 오셨고요. 아, 할렐루야. 고속도로는 막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뻥뻥 뚫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0318님 아멘. 아멘 아멘. 찬양 들으며 기도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쳐주신 0606번님도 오셨습니다. 7801번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미나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할렐루야. 내부순환로 막히는 도로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아멘. 내부 순환로 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창문을 다 열어주시고 예, 볼륨을 볼륨을 쫙 올려주시고 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퇴근길 영혼의 힘이 다시 충전되네요. 치킨으로 육신도 충전 희망 7714번님 할렐루야. 아, 네,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이 3116번님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교회를 같이 가자 하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기 부끄럽다고 하는데 어떻게 꼬셔야 교회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 예수님도 네.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이제 전도하실 때 병을 낫게 하신다거나 혹은 그 마음에 소원을 하나 이루어 주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기적이 이런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0: 네.
1: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대차게
0: 네. 믿음으로
1: 후련하게
0: 네.
1: 한번 아이가 원하는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걸로 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0: 네,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초신자 분들의 기도를 아, 주님이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하게 듣고 계신
1: 맞습니다.
0: 게 아닌가. 아,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힘내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교회 같이 가보시죠. 네. 아, 또 내부 순환로 타고 계신 282번님 또 계시네요. 저도 내부예요. 네, 그래도 찬양하며 기쁘게 갑니다라고. 네, 할렐루야. 482번님이 팁을 주셨어요. 사탕 준다고 하세요.
1: 사탕으로.
0: 아, 초등학교 6학년.
2: 요즘 6학년은 사탕은 약간.
0: 네, 그죠. 네.
1: 키캡 어때? 키캡.
2: 아우, 예, 키캡도 좋고요.
0: 네, 아, 그리고 뭐 아, 브랜드 실명 거론하시면 안 돼요.
2: 아,
0: 네.
2: 아니요, 키캡 아니요, 킵캡. 요즘에 이렇게 다그락다그락.
0: 아, 네네네. 제가 또 뭘 몰랐네요.
2: 네, 네. 또는 포카 어떨까 싶습니다.
0: 어, 포카도 괜찮죠.
2: 네.
0: 네.
2: 좋아하는 포카, 연예인 포카.
1: 아, 포카가 그거예요. 아, 포토카드.
0: 네, 네, 네, 네, 포토카드. 아, 네.
2: 거기에 살짝 예수님 포카도 끼워서.
0: 좋은데요? 네. 아, 그런 밈 많잖아요. 약간 예수님 그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2: 그쵸, 그쵸.
0: 이렇게.
2: 네. 네, 그렇게 재밌게 다가가시면 어떨까.
0: 할렐루야. 네, 사탕은 조금 야하다고. 482번님. 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 부를까요?
1: 네. 예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0: 할렐루야.
1: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0: 411장 함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자기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라는 내용이 담긴 교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인격이시며 또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구속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온 땅에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그 육체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설계된 대로 움직여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존귀한 인격체로 우리 각자를 대하십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자신의 욕심과 자아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는 이들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과 같은 생명이 달린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언제나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복음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름과 의가 높아지는

0: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이들은 이후에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이들일 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의로운 선택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님 당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는 이들을 결코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이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다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며 맡겨진 직분에 따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으나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로 인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마땅한 우리의 책임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고인물처럼 고여있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물길이, 이 생명수가 흘러갈 때 그를 통해 내 이웃의 영혼과 육체를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또 여러분의 지금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가 50배, 100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저 머리로 아는 이들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흘러온 이 생명의 복음이 차고 넘쳐서 나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묵묵히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0: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 저녁도 샬롬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끝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의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십시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선택하신 사도들을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어부들과 멸시받던 세리들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조그마한 거 다섯 개, 동글동글한 동글뱅이 떡 같은 거 다섯 개하고 물고기도 조그마한 그 아사리온이라는 그 물고기는 익투서와 달라서 그냥 밖에 버려놓는 겁니다. 집에 가지고 가기는 좀 너무 작고 바다에 도로 던져주려니까 아깝고 그래가지고 길 가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먹으라고 유대 전통에서 그래서 그 고기들은 해변가에 그냥 소금 조금 조금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뿌려놓는 거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먹으라고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리온이라는 그 고기 두 마리하고 조그만 한 손님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더 남겼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두 마리로 5천 명 먹이신 이 이적, 이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 이적이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은 이유가 특별한 것은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적어도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사실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다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어도 왜요? 기록 안 했으면 사람들이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예수님의 복음서인데 우리가 그때 우리 보리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었는데 왜 그건 빠져 있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기록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셔놓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추종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떼어놓고 따로 제자들만 불렀습니다. 불러고 난 뒤에 진짜 참 양식의 의미가 뭔지 그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따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해 주신 것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마어마한 인류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위대하신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잘 모를까 봐 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해를 했느냐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그 진짜 떡에 대해서 양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결국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장인데 약간 도치법으로 예수님께서 앞뒤를 조금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거하게 한번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아주 그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는 한 목사님이 그동안 고맙다고

정말로 비싸고 맛있고 많이 진짜 제가 뭐 세월 이만큼 먹어놨는데 그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그렇게 잘 먹고 난 뒤에 저녁 때니까 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아무리 육신의 음식은 잘 먹어도 또 돌았으면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음식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곧 때가 되면 물이 또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도 정확하고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들, 우리가 살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물론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맡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늘 목말라 하는, 그리고 늘 배고파 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배고파하고 참 행복을 갈망하고 뭘 다 해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그냥 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진짜 행복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행복의 길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아이에게 그 아이를 바른 길로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야 이리 오느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길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학교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문제가 있었기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는 마음 따라해 보실랍니까? 성육신. 예. 우리 주님이 문제가 있는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땅에 우리 주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거듭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초림, 성탄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주님이 33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지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또 이제 때가 점점 다 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모자나 그 성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만날 그냥 주님 오실 것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목표 가지고 목적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라고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먹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먹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가장 완전한 합일이 되는 이런 현상을 주님께서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은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요즘 선전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여러분 이 드링크 하나 마시면 뭐 피로가 싹 뭐 숙면 뭐 이런 거 다 술도 깬다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얘기는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생명의 에너지가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를 먹고 마신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걸 먹지 못한 사람은 비질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늘 처져 있고 그냥 어깨가 축 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별거 아닌 그래 아닌 것에 잠 못 자고 상처 입고 또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인생 그냥 다 산 것처럼 그냥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게 툭툭 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특권임을 믿으시고 이 특권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제가 원래 조금 이보다 좀 잘 부르는데 잘 안 되네요 보니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이런 좋은 소원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한번 쓰려고 했는데 기억이 참 잘 안 나는데 버스를 그때 대절해가지고 어디 우리가 저 조금 멀리 문상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이제 상이 나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갔던 거리인데 하도 장례가 많아 있어 놓으니까 그동안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올 때 한 광경, 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돌아오니까 우리 그때 아마 뭐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노래도 한 곡씩 부르면서 갑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다 찬송을 몇 곡 불렀는데 한 사람이 유행가 불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뭐 분위기가 저한테 막 쳐다보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뭐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마이크를 잡더만 돌아와요 부산항을 부르는데 그냥 노래 부를 때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찬양할 때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 장례식 갔다 오는 좀 엄숙한 분위기가 바뀌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손뼉을 치면서 그 다음에 막 계속 막 또르트가 나오는데 그냥 굉장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또르또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뭐, 그게 뭐, 부를 수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놀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도 동창회도 가고, 친목회도 가고, 개모임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놀 때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놀 때도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연애할 때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복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 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도 먹습니다. 육신에 기름진 걸 열심히 먹고 힘이 넘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육신의 욕구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엉뚱한 대로 가게 되고 잘못하면 이 죄가 들어올 때 저항할 힘이 떨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도 영양의 이 모든 이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면 웬만한 것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픽픽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초창기 영어를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 영어 단어 외우면서 사전 한 장씩 쭉 찢어가지고 그걸 씹어 먹었다고.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그 박성기 목사님이라고 버니엘 고등학교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서 부산에 그 당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 독보적인 통역 하시는 분이었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필수품 중에 하나가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컵라면, 김치, 깻잎, 김 이런 것들은 거의 가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하루 가면서도 컵라면 챙겨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걸 가지고 갑니까? 해외 가서 거기 있는 음식도 먹어볼 만하지만 일본 음식이 좀 그렇지만 다른 데 가면 음식 먹을 것들이 좀 풍성하고 먹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하지만 김치가 땡긴다고. 이상해. 김치가 땡기고 라면이 땡긴다고. 우리 경상도 말로 땡긴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식욕이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 식욕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땡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땡깁니까? 기도가 땡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제 예배가 좀 땡기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곧 떡이니까 그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곧 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곧 밥이니까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참 양식을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주어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셔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부었던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기 언니가 그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언니의 그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배불리 먹은 생명의 양식이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많이 먹으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1부와 2부 예배가 설교가 좀 다릅니다. 2부는 주로 이제 유엘 전도사님이 간증이 주기 때문에 저는 짧게 복음 설교 한 5분 메시지만 하고 1부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날씨도 그런데 뜨끈한 돼지국밥을 먹을까? 아니 밀면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먹는 음식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영의 음식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뭘 좀 먹어야 될까? 오늘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오늘은 내가 복음서를 좀 주일이니까 그중에서 내가 그래도 다 읽으려면 너무 부담되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읽을까? 아니 좀 더 짧은 책 한 권을 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책들은 4장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거 읽으면 되겠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번 책을 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야
영적 식욕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식욕을

0: 음식을 영의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게 영향이 여러분 뭐든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깨작거리고 먹기 싫은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그것이 내게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배부름이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늘 영육간에 늘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해내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중국의 동진시대에 차윤과 송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고 그 결과 한 시대의 높은 관직을 겸하며 어질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차윤은 어려서부터 태도가 공손하고 부지런하였고 학문에 대한 관심도 깊어 책도 많이 읽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등불을 켤 기름을 구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차윤은 등불 없이도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여름밤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깨끗한 천 주머니에 담아 그 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송강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등불 대신 겨울밤 소복히 내린 눈에 반사되는 달빛 아래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렇게 차윤과 송강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반딧불이의 형과 눈의 설을 합해 훗날 형설지공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된 사람은 가장 필요한 때에 꼭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꼭 필요한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미니스의 찬양과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연주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리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꼼꼼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꼭 그 일에 대해 쓰임받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옹기장의 찬양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그 무언가를 위해 반복적인 일을 해낸다면, 그 의지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o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홀로 즐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죠.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이벤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또 쉼을 얻는 시간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쉼을 얻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샴스미디어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서 듣고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또 다양한 문자 사연들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소중이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 월요일 순서로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조선의 4대 시학가 중 한 명인 이서구가 길을 가던 도중에 술에 책을 싣고 가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소년을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술에 책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쫓아가 물어봤죠. 술에 책을 싣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읽은 책을 반납하고 새로 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술에 실린 책들은 통감, 강목, 제자백가를 비롯한 어려운 고전들이었는데요.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을 어린 소년이 읽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넌지시 그 책의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소년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서구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 정말 이 책을 다 읽었구나. 너는 분명 이후에 나라를 이끌 뛰어난 학자가 될 것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나에게도 찾아와 빌려 가려무나. 이서구가 알아봤던 이 소년 누구였을까요?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미래를 알 수 있죠. 우리도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찾아 읽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 일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위로하는 일도 병행하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지치지 않도록 섭리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여전히 쫓아다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매우 생뚱맞아 보입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한 일이라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며 매일 긴장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고 막연해 보이는 일상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나 위로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에는 무려 17번이나 무엇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고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물보다 경외하는 마음을, 좋은 음식보다 사랑이 있는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통해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3집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우리에겐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We Shall Love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경건한 사랑과 헌신을 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한 곡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줍니다. 재물보다 믿음이, 풍요보다 평안이, 좋은 환경보다 사랑이 더 귀한 가치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은 것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루벤 물건의 곡으로 With All I Am, 전적인 헌신을 노래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 여성 합창곡으로 오션스. 이 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빈야드 뮤직의 이베인도자 제레미 리들의 라이브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그리고 이어서 내 생명을 드리니 Take my life and let it be 브라이언 덩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아주 멋진 색다른 버전으로 찬송가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제레미 리들의 라이브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very in my soul, 그리고 이어서 브라이언 덩컨의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내 생명을 드리니,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뮤직 앨범 Secret Place 중에서 주님 계신 곳에 거하리 Awesome in this place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뭔가를 잘 해내야 한다라는 묘한 압박감 속에서 정작 내 존재의 진짜 의미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주님,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내가 진정 누구인지, 또 왜 여기 있는지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히스플랜의 내 모습 이대로 전해드렸어요.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로란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내고 나면 참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못 이룰 때가 많죠. 오늘 잘 살아

것일까? 과연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낸 것인가? 돌아보게 되고 괜히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782님, 찬양이 참 좋아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고요. 2046번님도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5830번님도 션디님 이브닝 프레이즈 식구들 샬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들려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Faith Worship의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일상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힐송의 Here I Am to Worship 함께 들었습니다. 빛 되신 주였어요.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로고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꼭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 누구도 본 적이 없던 그분을 만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이윤화가 부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단어가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과 제이미 맥도날드가 함께한 Flowers, 리나 크로포드가 부른 Thank God, 그리고 레이첼 람파의 Somebody to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아름다워라,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건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 앞에서 움츠려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을 듣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흔적을 느꼈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얼니 하세와 시그니처 사운드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테리 맥알몬의 Jesus Name Above All Names, 조나단 버틀러의 I Don't Mind Wait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말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에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이 없는 왕관과도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찬을 주는 다시조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우신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분의 축복의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희열한 주 월십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선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내 후배와 또 자녀들과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싶고요. 또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만 따라오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풍파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또 옳은 길, 평온한 길을 선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넘게 하시고 또 근심 걱정 안에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길을 분명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또 자갈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또 영광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이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소식들, 정보들 정리해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가져주세요. 저희 극동방송은 유일하게 저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북녘땅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통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 북한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성도님의 신앙 간증,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네,
1: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1: 네.
0: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1: 네.
0: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0: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선우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네.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 거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1: 네.
0: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1: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네,
1: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열을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0: 예. 예,
1: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0: 예.
1: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1: 네.
0: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1: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후회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0: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지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친환경 냉방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오늘 카타르에서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연료 가격과 차량 부품 값이 오르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에서 농번기를 이유로 생활 총화를 소홀히 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불려가 비판을 받고 위원장까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구조대가 생존자 수색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측이 방한 당시 인파 관리를 도운 서울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일반 에어컨 대신 이동식 제품과 친환경 냉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실외기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에어컨 보급률이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이동식 에어컨 공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경쟁 대신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해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동식 에어컨과 친환경 히트펌프, 인공지능 기반 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현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변화로 유럽 공조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공조기술이 앞으로 유럽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7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며 약 6시간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잠초계기 등 다양한 군용기가 투입됐으며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가 함께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 통제기가 함께 투입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의발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로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중러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한데요. 당초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회담은 최근 긴장 고조로 의제가 변경됐고 휴전 이후 다시 높아졌던 무력 충돌 우려도 이번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과 항구 봉쇄 해제 등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조달 구조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칩 제조업체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AI 개발사가 서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에서는 관련 거래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동일 자산이 여러 차례 담보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세계 경제가 진보와 위험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있고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우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에 오른 데 이어 16강 진출까지 이르며 개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남아공에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대1로 크게 앞서며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번 대회 첫 16강 진출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회령과 청진 등에서는 기존에 이 품목을 취급하지 않던 무역업자들까지 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입된 제품은 내륙 지역의 시군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큰 오토바이 운송업 종사자들과 그동안 전기 이동수단을 외면했던 돈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비까지 오르면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가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상당수 주민은 중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가격과 부품값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농장에서 농번기 작업으로 생활총화를 여러 차례 생략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상급 조직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내기와 김매기 등 농사일이 바빠 생활총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가운데 한 청년이 농번기에 생활총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초급단체 위원장이 상급 조직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후 구역 청년동맹은 해당 단체를 조사해 생활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일부 동맹원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진술하면서 결국 초급단체 위원장은 비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번기 현실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려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바쁜 농번기에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150여 명, 이재민은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700여 채가 파손되고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 장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잔해 속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구조 인력과 521톤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지난 한국 방문 당시 인파 관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경찰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대에서 열린 팬 행사와 식사 일정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나섰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안전을 위해 만류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경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지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답장을 통해 언제든 서울을 방문하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요,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안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 20도, 평양과 진남포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9도, 진남포 2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0도, 희천 19도, 강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9도, 강계 28도, 신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구름이 끼겠고요. 장현에서만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사리원과 신계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북청 18도, 해산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해산 27도, 북청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8도, 청진 16도, 무산 12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탈북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망 접속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기도 한 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 찬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탐험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한 걸음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전 훨씬 낮은 산을 오르며 훈련을 시작하죠. 8,000m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선 2,000m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리키는 일단 집 뒷산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를 수 있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순 없다. 그 전에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을 하며 산소가 모자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산병이 일어나는지, 혹은 몸이 멀쩡함에도 정신이 버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설 수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처럼 산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거리를 내딛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느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6.25 동란, 정전, 그동안에 북한은 뭐 수없이 남한에 대해서 김신조도 보내서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수도군단의 최금호 중령이 그날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그날 두동강 난 천안함, 백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혀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친북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규 더 하였으리.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이 고통 되풀이할 수 없어. 쫓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유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아, 46인 천안함 영웅이여, 존귀한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조국의 가슴으로 모두모 역사의 양심으로 폐색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의 아들, 밴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되었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6월의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에 대한 오늘의 그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두동강 났던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날의 분단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할 수 있는 남과 북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리고요.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북에서 온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북한 함경북도 땅에서부터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자매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3국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0: 네.
1: 보통은 브로커에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너올 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0: 네.
1: 교회에서 이제 그 비용 없이 보통은 그렇게 함께 건너오긴 하죠.
0: 그렇죠.
1: 그렇게 교회 통해서 오셨던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오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와중에 주셨던 감동들까지 함께 했는데, 제 3국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대표 기도까지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
0: 네.
1: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0: 네,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1: 아멘.
0: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자기절로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나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1: 사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중국에서도 자녀를 처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선생님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붙들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네. 그 사랑 가운데 나누었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생활을 그러면은 제 3국에서 어느 정도 또 하다 오신 거예요?
0: 네, 3개월.
1: 3개월? 네.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네. 네.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였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0: 불안했어요. 이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이제 만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은 그냥 이제 어린 아이처럼 이상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아이가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싶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네. 엄청 근심도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 하나 우리를 붙들어.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이제 국정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빈배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네. 예. 여성들이 이제 소지품 소소한 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또 옷은 다 브랜드 이제 명품으로 너무너무 은혜 넘치는 아.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고 끝이 없는 사랑 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네. 그냥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언제 꿨겠습니까?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특히는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루하루 네. 중에 계세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네.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네.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네.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막 경제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주일에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렇게 아, 이 시간들 저 시간들 하면서 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그러진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제가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 을 통해서 제 주님의 믿음을 안고 밖에 나서 세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희 일주일간의 생활을 주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아.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감이 안 써요. 기도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고 네, 혼자 예, 나름대로 이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 다 같이 교회 가서 그 마음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도 교인들이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1: 우리 분역의 주민분들에게 네.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

0: 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그냥 신앙 생활은 예, 사람이 살자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신앙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세요.
0: 아멘.
1: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오늘 내일 먹을 것만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예,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살아왔던 그 20년간 네. 외국에서 또 북한에서 그 수년간의 생활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였어요. 지금 주님의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생활은 소망이 있고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0: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네. 희망,
1: 네.
0: 그 소망. 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희망, 정말 이 씨앗들이 북녘 땅에 지금 전파를 타고 흩뿌려질 때 네. 반드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반감으로 사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북녘의 주민분들도 꼭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나누면서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무수한 또 다채로운 일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우리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우리 김사라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부 순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기름병을 함께 챙겼다. 등만 우리의 손에 주는 것이 아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붙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흠뻑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4: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5: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3: 네,
5: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3: 네네 그렇죠.
5: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3: 네네.
5: 네,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셨다고

0: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저희가 오늘 또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1: 네, 지금 듣고 있어요.
0: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1: 네,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0: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1: 네.
0: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아, 돼요.
0: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1: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네,
0: 오!
1: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0: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같은
1: 네,
0: 존재.
1: 그쵸.
0: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이제
0: 그쵸.
1: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0: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0: 짧게 찬양과 성경 구절과 함께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1: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멀리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계시고
1: 그쵸.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의 강줄기.
1: 네. 저의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강줄기처럼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권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서망을 들어주시든.

0: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네. 삶 그 자체 네. 예,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네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와 자매들 네. 가족들 친구들을 네.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0: 아, 네, 당연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0: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해주는 나의 이야기부터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네.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나의 지난 날을 들려주면서 네.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네. 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네.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북녘 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네네. 우리 준우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그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1: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네.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동화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가득 미우는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빗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제주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여수, 목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부산, 대구가 19도, 포항이 18도, 청진이 16도, 강계 15도, 예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와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8도, 함흥과 해산, 포항, 부산, 여수, 제주가 27도, 신의주와 강릉이 26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문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결교회의 사중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비단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중생해야 하지요. 기독교에서 중생이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즉 두 번 거듭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팔랑게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거듭나다라는 것으로 위로부터 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라는 표현들과 같은 의미를 갖곤 합니다. 결국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입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갖게 하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중생하셨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중생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87장, 새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기독교적 단어인 중생은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재생이나 복원, 재건, 부활 등 잃어버린 조직이나 기관 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하지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변화를 겪게 되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께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키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어져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체험신앙을 가짐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27장, 새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머지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유교가 주는 교훈. 타임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예수님 탄생하기 54년 전에 적군을 한 사람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3,000불이 들어갔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21,000불이 들어갔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20만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어떨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산을 해봅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불. 놀라지도 않네요. 이란 전쟁에 병사 한 사람 죽는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00만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의 규모가 일어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베네수엘라 7.5도의 강진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 25분 후에 일본 북해도 바로 밑에 섬에 또 6.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합니다. 과연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별 내 딸은 임장군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모르지. 그러나 이북은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엊그제 발표요 30만 명, 이것도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서운 무기를 지금 계속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정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한 해에 320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조각가가 있는데 프랭클린 게일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우비 같은 반초를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그 공원 내에 있습니다. 참 그러한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영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또 은유로 만드는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산골 골짜기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장병들, 한 번 정도는 6.15를 계기로 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때에 아이센하워 대통령 아드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밴프리트 장군 아들도,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태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올해 6.25 일어난 지 76년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아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나 된다고 그러죠. 총살을 당한 목사님은 3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었고

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른 오늘 노인층들이 오늘 젊은 애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6.25 전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동탄스러운지 모르지. 성경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첫째로 기도운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편 137편 1절에 오늘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엄마 아빠를 잃고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를 우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등포 역사가 폭격됐을 때 애들 데리고 피난 가던 부모님들이 애들 다 동댕이 치고 플랫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월사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 학교에 6월 26일 날 1950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학교 가보니까 시험은 무기연기라고 써붙인 펜만 하나 놓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기차가 하나도 댕기질 않아서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도강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인산인해로 왜 인도교를 못 끊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경찰관이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왜? 벌써 이틀 후에 보니까 미아리곡에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서 대포 소리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엽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로 피난한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공간에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와서 낙동강 주변을 폭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해 6월 말 7월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린 학생들. 저는 그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이요. 만약물을 내고 있었을 때 비가 안 와서 물 퍼서 천수답에 모를 짐고 있을 때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야, 난리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올라간 제 자체가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대전가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주지 않게 동양하지 말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더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0: 것을 다 받이더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전기차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정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아마득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경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이요,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저는 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기도하는데 초인간적인 우력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죄를 범했으면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물 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서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남북전쟁을 북쪽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리 장군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잔 낙스, 스카틀랜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스카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잔 낙스 목사예요. 그 양반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 폭정을 했던 메리 퀸이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스카틀랜드를 폭정으로 인도했을 때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잔 낙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잔 낙스의 기도를 듣고 스카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아직 가장 미군 800여 명에 어디서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성직자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정자들을 위해서, 국군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에 반이 접히는 날,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6개월에 남았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새해를 맞은 게 정말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정신없이 6월까지 보내다 그만 오늘 6월이 끝나는 날, 1년의 반이 다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한 것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앞서는데요. 늘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삶이 더욱 얽매여 있어서 한 것도 없이 반년을 보낸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날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새날이고 새시간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정말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할렐루야.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닭장을 벗어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토로리프 셀데루프 에베는 닭무리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동물이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서열이 높은 닭은 낮은 닭을 괴롭힌다. 서열이 가장 낮은 닭은 모든 닭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에베의 연구로 닭에게는 서열의 사다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비투스 비 드레쇼는 닭을 연구한 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희생정신이 매우 강하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먹이를 구해준다. 왜 같은 닭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닭장에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하는 닭들은 위계질서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납게 대했지만 외부의 적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숲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뭉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복음을 목표로, 연합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이 우리의 밥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이노스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최원현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의 6월 30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날, 1년의 반을 보내는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일, 새달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어떨 때 씁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름 뒤에 붙여서 부르죠. 아무개 성도님, 찬희 성도님 이렇게 붙입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면 이 고인이 직분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명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고 아무개 성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이란 말을, 아니 성도라는 이 말을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는 없습니다.

장로님이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입니다. 저는 제 빗속에 목사 장찬이 이렇게 써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 장찬이 이렇게 써주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피값,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담겨있는 너무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요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단어는 한자예요. 한자, 그죠?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뭡니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랍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어로 크도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거룩을 엄숙함이나 점잖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엄숙하고 점잖하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쳤습니까? 뭘 치면 안 됩니까? 드럼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율동을 합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조용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 마치 양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요 성경적 거룩이 아니고요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에요. 성경은 이걸 거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성경적 거룩이라 말을 한다면 다윗 왕보다 그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앞에서 완전히 아우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룩과 어울립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 그런 경건한 방동한 왕의 모습을 보고 막 못마땅하면서 조롱한 미갈이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숙함과 점잖은 그것은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적 거룩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거룩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지 하는 성경적인 오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에는요 거룩의 그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별됨.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성경에서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넣었다, 이거를 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이제 거룩이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생각을 잘 하세요. 거룩, 원래부터 성경에 원래부터 태생부터 거룩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은요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 거룩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어떤 물건에도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재물에도 거룩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건물에도 거룩한 건물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붙여요. 그 사람들은 왜 거룩한 겁니까? 왜요? 태생부터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좀 어렵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거룩은요 본래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파생적 의미

위에서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그들이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뭐의 어디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제단에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전이가 되는 것들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여기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표현은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요 미래에 내가 어떤 이루어야 될 과제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신분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신분입니다. 공로의 신분이 아니고요 은혜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좀 자극적인, 제가 설교할 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벌, 분쟁, 음행, 근친상간, 우상숭배, 법정소송, 성도들끼리 법정, 세상 법정소송, 성만찬의 문제, 은사, 성령의 은사의 오용.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집합체를 가졌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 있었단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저없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바보라서요?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직분 없는 교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도는 너는 나에게 속했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야,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정체, 부담은 별로 안 느껴요. 뭐 성도 뭐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번역하면 Saint, 복수, 단수라면 Saint예요. 그 성 어거스틴 할 때 그 Saint 어거스틴, Saint 뭡니까? 성 프란체스코, 그 성 할 때 그 Saint가 바로 그 Saint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성인이랍니다. 성인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세인츠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거대함일까요? 거대함일까요? 거룩함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많은 구절 찾아줄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하게 나온 구절 이 구절이기 때문에 한 구절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헤럴레입니다. 우리의 다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거대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에서요,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제국과는 구별된, 제국에 돌아가는 그 작동하는 원리와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국은요 끊임없이 피라미드를 세워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 바벨탑을 뒤집어버리는, 그 피라미드를 뒤집는 역피라미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고린도 도시에서 왜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타락한 그 고린도를 꼭 빼달 밟은, 그 고린도를 뒤쫓아가는 그 타락한 공동체를 또 하나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업사이드 다운 킹덤, 거꾸로 된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참 잘 안 읽죠?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한 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실체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한 형용사를 붙여요. 그냥 바벨론 쓰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이 다 형용사를 붙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머리라 하였더라. 바벨론이라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큰, 거대한, 큰 성,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여덟 번이나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대함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타락한 이 세상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이거를 추앙하는 게 바로 타락한 도시 운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하고 대조가 되는 한 성이 나타납니다. 그 성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 앞에도 한 단어 형용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뭡니까? 거룩한 성. 여러분, 성경을 펴서 집에 가서 이제 백독 해보세요. 백독, 천독 해보세요. 만독 해보세요. 성경 어디에 큰 교회, 거대한 교회라는 이 이름이 붙어있는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고요, 홀리처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대함을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거대함을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지겹게, 정말 끊임없이, 정말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거대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이것들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더 팽창을 해요. 끊임없이 팽창할 거예요. 근데요, 그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교회의 영광은 거대함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뭘로 세상을 이기려고

아니야. 거대함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삼손, 천하 장사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의 눈이 뽑히고 왜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까? 그가 복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복권이 사라지진 않았겠죠. 근육이 휘우 하고 바람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잘린 것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뭐가 잘렸습니까? 거룩함이 잘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는 것 딱 똑같습니다. 거룩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맙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거대하지 못해서 망할까요? 아니요. 교회는 한결같이 거룩하지 못해서 짓밟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아십니까? 그 장면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검과 칼과 몽실을 들고 무리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착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와, 베드로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이 5천에서 6천 명이었어요. 한 군단이. 그 열두 군단이면 몇 명이란 말입니까? 적어도 6만 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6만 명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 때에 남유다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 그때에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거든요. 그 하루아침에 다 죽인 사람의 존재의 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열왕기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들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 딱 떴는데 18만 5천 명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6천 명, 6만 명 천사가 한 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능력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써서, 그 무력을 써서 세상을 이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무기를 가시려고 하죠. 칼을 뺍니다. 유형무형의 칼을 빼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규모일 수도 있고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혹시 마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닷물 설레잖아요. 이제 여러분 휴가 가야 되는데 물 많이 드세요. 바닷물 많이 드세요. 저는 실컷 먹어서 이제 안 먹을랍니다. 어릴 때 수영하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먹어볼만 하던가요? 드실만 하던가요? 예, 입에 들어가서 막 하죠. 근데 그 엄청난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드는데 여러분 소금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5에서 4%입니다. 단지 3.5%의 소금이 그 엄청난 바닷물을 짜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가 딱 그랬어요.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은 단 1%도 안 됐습니다. 99%가
유교와 불

유교와 미속신앙 아래에 있는 거대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계란과 같은 공동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어두웠던, 그 관습에 시들었던 계급 사회, 남존여비가 너무나 충만했던 그 조선을 하나님의 거룩한 평등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병원과 학교의 전신이 어디입니까? 다 기독교입니다. 저기 유명한 대학들 다 기독교에, 기독교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지금은 떠났지만.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미신을 치유하고, 문명을 타파했지요. 민족이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2 운동의 중심에 놓여서 민족의 횃불과 희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99%의 거대한 바위가 조선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단 1%의 정말 작은 계란이 그 조선을, 민족을 완전히 지형을 바꾸어 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 개신교가 20%에 육박했어요. 1%도 안 됐던 기독교가 20%에 육박했습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소금이 많아지지 않아서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황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린 왕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의 품위와 예절을 교육시킬 때에 왕과 교관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왕자답게 살아서 네가 왕자가 아니고 네가 왕자이기 때문에 네가 왕자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왕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왕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왕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끊임없이 그의 신분과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너 성도잖아. Remember who you are.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여러분, 세상이 거대함을 선택할 때에 교회는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을 선택할 때에 교회는 성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1%, 1%, 1%, 아니요, 0.5%.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who you are.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울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살에 죽은 소녀를 둔 회당장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손에 맞닿는 순간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나선 믿음이든 혈류증 여인처럼 몰래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잡느냐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 죽음은 잠이 되고 부정함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얄팍한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장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 지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선교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사정을 알고 있던 다른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받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까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후원을 받은 지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후원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저도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후원의 흐름이 돌고 도며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졌고요. 마치 작은 천국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유가 넘쳐서 흘려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다들 상황은 막막하고 나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가진 건 작지만 주님께 드리듯 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재정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자리에서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 작은 천국을 맛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데에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맞아 나도 경험했어 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안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앞서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재정의 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재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 관심, 작은 친절까지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흐름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강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강줄기가 결국 나에게 은혜의 바다로 밀려올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의 순환을 이루고 우리가 거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천국이라고 보내주세요. 천국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6월 30일 6월의 마지막이고요.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롭게 7월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상반기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보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마음 함께 품고 선포하는 아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천국

천국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은요. 메시지인 힘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과 함께 찬양 그리고 나의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또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부산 채널 설정하시고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고백하신 후에 오늘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미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 풍성한 찬양을 나누는 시간이죠.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오늘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수영로 교회 김병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저희가 2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 잘 네. 지내셨는지요?
1: 네, 너무 잘 지냈고 진짜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0: 맞아요.
1: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0: 네.
1: 또 내일부터 또 7월 새로운 한 달인데 또 여름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 또 아마 청취자 우리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뭐 단기 선교 수련회 많으실 텐데 더 분주한 또 시기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맞아요. 바쁘게들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 저는 저번 주일에 저희 이제 셀 모임에서 이 질문으로 나눔을 했었거든요. 상반기 동안 내가 성장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0: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나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성장이었다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그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번 26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아, 내 안에 이런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져야 되구나를 좀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목사님은 혹시 이 질문에 어떤 성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도 같은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한계구나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일하심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반기에. 그래서 뭐 그것은 이제 제 어떠함을 자랑한다기보다는 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알게 됐던 것 같고
0: 아멘.
1: 어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 같고 아, 하나님이 제한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 느꼈던 또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메시지인 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6월 30일이지마자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갔다만 생각하기보다 그렇다면 상반기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문자로 또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실시간 무료 메시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나눔 그리고 문자 표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317번님께서요. 전반기 마지막 방송이네요.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PD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반기도 무탈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메시지 시간 기대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이죠. 오병이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은 뒤 남은 조각을 모으니 몇 바구니가 가득 찼을까요?
0: 네,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이 오병이어가 남게 하셨어요. 자, 이걸 다 모아봤더니 몇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 몇 바구니일지를 오늘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1: 7바구니,
0: 2번
1: 10바구니,
0: 3번
1: 12바구니.
0: 네, 과연 7바구니일지 10바구니일지 12바구니일지 정답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살펴보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몇 바구니가 과연 가득히 찼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힌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힌트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 예수님의 땡땡 제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 제자들의 숫자와 오늘 정답의 바구니가 동일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1년이 몇 달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셔도 이 숫자가 나옵니다. 자, 과연 7바구니일지 10바구니일지 12바구니일지 정답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상반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어떤 시간이었는지도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507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상반기에는 서서히 편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9507번님에게 있어서 이

0: 2026년 상반기는 편안함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이죠. 오병이어 이야기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이 음식을 나누는데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사람들이 모두 먹은 뒤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몇 바구니가 가득 찼을까요?
0: 네, 보기 1번
1: 17바구니,
0: 2번
1: 10바구니,
0: 3번
1: 12바구니.
0: 네, 정답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를 힌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은 몇 달로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서 올 상반기는 나에게 어떤 상반기였는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과 문자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영로교회 김병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 퀴즈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이죠.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의 퀴즈는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몇 바구니가 가득히 차고도 남았는지를 맞춰주시는 거였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의 정답 바로 발표해볼까요?
1: 네, 정답은 12바구니입니다.
0: 네, 12바구니가 차고도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2바구니였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올 상반기 나에게 이런 상반기였습니다는 그 은혜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0932번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나눠주고도 남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8182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상반기는 저의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0: 네, 이 상반기 동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장이 있으셨나 봐요.
1: 그러셨나 봐요.
0: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우리 0229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견디기 힘든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상반기 동안 극동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되었고 또 작지만 방송 선교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피디님 목사님 7월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마냥 성장만 그리고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0229번님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문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0229번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5329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두려움을 뚫고 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반기였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참 이 표현만 보더라도 마음속에 뭉클함이 오는데요. 네, 우리 5329번님 더욱더 큰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함께 오늘 메시지인 힘 시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이 상반기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함께 또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을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와 본문 말씀 먼저 보시고 목사님 어떠셨어요?
1: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네.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0: 아멘.
1: 보자마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0: 절대 저희가 미리 짠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병이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할게요. 자, 이제 나눔의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기적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궁금합니다.
1: 네, 뭐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이제 여러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적 자체보다 저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멘.
1: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5천 명 이상이 먹고

0: 게 많이 남았다. 근데 표적만 보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지만 사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면 또 거기에 주목해보면 또 그 안에서 선명하게 또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인가? 오늘 그 포인트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냥 이 기적의 내용보다는 정말 이 기적을 베푸신 이를 한번 우리가 붙잡아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너무 작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이렇게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 이 보리떡이라기보다는 이 가축이 먹는 수준의 정말 보잘것없는
0: 작은
1: 음식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뭐 고등어나 뭐 갈치나 뭐 이런 생선이 아니라 정말 작디 작은 그런 물고기였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이 장면이 특별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뛰어난 강점, 우리의 어떤 가장 두드러지는 그거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보게 됩니다. 이 지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작은 것도 결국 작은 게 아니고요. 왜 근데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대단한 거를 우리가 딱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으면 우리가 대단해서라고 자랑했을 텐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보잘것없지만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약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그 시선도 이 아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오늘 실은 이 상반기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문자 속에서도 실은 이러한 마음들이 느껴져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억울한 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새롭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남들은 정말 좋은 것을,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런데 나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물론 말씀에서는 이것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오병이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0: 그렇죠. 그 여러분, 이 아이가 내어놓았던 그 오병이어도 보면 먼저는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송과 가사도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기 이전에 일단 내게 주신 것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보여주시는, 나에게 봤을 때 정말 미약하고 약한 거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딱 포착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크든 작든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딱 필요한 그 사람,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또 오늘 내 삶에 보여주시는 필요가 있는 그 누군가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런 한날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나눈 질문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께 목사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0: 계셔서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경험과 내 작은 지식에 하나님을 여러분 가두지 마시고,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면 되겠나, 이걸로 가능하겠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작은 잣대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1: 아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인 힘, 오늘 오병이어를 주제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눔 질문 그리고 결단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기적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본문 말씀과 나눔 질문들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의 묵상 포인트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이 시간 먼저 이미지 받아보시고 함께 묵상의 시간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오병이어 찬양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나눠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0: 오늘의 묵상 포인트 김병화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의 내용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이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죠. 이 오병이어를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이 표적보다 이 표적을 행하신 그분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충분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여러분 충만함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충분케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정말 가득 그 생명수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허기진 분들,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무엇인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허덕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충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할 때 여러분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도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의 왕이셨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자칫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큰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뭔가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다 어느 순간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SDG 이렇게도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큰 일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또 생명의 떡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기적에 관한 결단 기도문, 그리고 나눔 질문지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미지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묵상하면 좋을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관한 가사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0: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찬양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도 또 주시는 은혜가 컸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과 또 주목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속에 담겨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 그리고 우리의 드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경 PD였고요.
1: 소영로 교회 김병화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칠게요. 우리는 지금
2: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나도 기다

0: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1: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2: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3: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로 6장 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 본 예배의 정신과 자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인데 이 뜻은 온전하다, 끝내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끝내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았습니다. 제물의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특별히 기름 등을 제단에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줬고 나머지 제물은 성막들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제가 있고 서원에 따라 드리는 서원제, 자발적으로 원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즉 낙헌제가 있습니다. 제물은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소 대신 양이나 염소를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로 인간의 삶은 저주와 심판,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 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은 화목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을 만들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풍성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 제사자, 회중들이 함께 현장에서 나누어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화목할 화자를 보면 입구변에 쌀밑자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음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함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려 함께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더 커지고 행복해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전염성이 있듯이 감사도 좋은 영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였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는 하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담이 헐어진다는 뜻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는 제사입니다. 삶 가운데서 알고 또 혹은 모르고 죄를 짓고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드리는 자의 신분과 생활 수준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로,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로 드리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하지만 번제와 구별되는 것은 매일 드려지는 것이 번제라면 속죄제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야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신을 바르게 고쳐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모두 번제단에서 태우는 온전히 다 태우고 일부는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제물의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태워서 그 죄를 버렸습니다. 당시에 송아지 가죽과 고기는 매우 귀했지만 속죄의 대가로 예외 없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문 밖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성소 앞, 즉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7은 완전의 수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제단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을 소와 양, 비둘기가 드려졌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아쉬함이라고 하는데 허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또 금령을 범했을 경우 남의 물건을 전당 잡히거나 강도 혹은 거짓 맹세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나실인으로 서원했을 경우 행음하였을 때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순양을 제물로 드려 회개하고 화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정하신 제사입니다. 속건제에는 회개와 더불어 반드시 죄를 범한 대상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 물건, 건물 등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실수나 경솔함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무죄함으로 범거한 경우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흠없는 1년 이상 된 순양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을 문에서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0: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부지중에 금령을 범한 죄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가 되었던지 고의가 되었던지 손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는 즉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속건을 통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벌과금처럼 타인의 물건에 대한 범관은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20%의 벌과금을 더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속건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 즉 합당한 실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피해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제로 빼앗거나 피해를 준 이웃들에게 배상할 것을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탈취하였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속건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피해와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쌓아둘 수 없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잠을 편안히 잔다면 이것은 은혜의 잠이 아니라 고통의 잠, 사망의 잠일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와 막힌담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빠져서는 안될 조건과 예배자의 자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안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친히 뵙고 교제하는 일을 무한한 특권과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막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또한 죄로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는 죄를 대속할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속제물은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보혜로운 피, 즉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목을 통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배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육체나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미래심장재단이 7월 5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이미션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와 그 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51-573-977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 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학예 부흥 성회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389-53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30년에 이제 정권을 잡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다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야욕을 품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소국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강조로 합병을 시키고 체코슬로바키아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빼앗고, 그 다음에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합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이 하나씩 전부 다 독일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폴란드가 무너지면 바로 그 다음 영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사실을 직감하고 폴란드를 돕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영국 군대가, 영국은 바다로 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가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그들이 진격만 하면은 전쟁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예상외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전차부대 그리고 하늘의 항공기 이 한꺼번에 다 동원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영국군이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뒤에는 독일의 전차부대가 포위망을 막 형성해가지고 공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하늘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간 35만여 명의 연합군 이 청년들이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해안 마을인 덩케르크 해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고스란히 갇혀서 이 작은 해안에 갇혀가지고 35만 명의 이 젊은 군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절대절명의 이제 그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대형 군함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군인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덩케르크 해변은 우리나라 인천 항구처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 얕아가지고 수심이 너무 낮아서 큰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군함을 그 해안으로 넣었지만은 그런데 독일이 집중 포격을 해서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다 침몰하고 맙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영국 본토는 아주 뭐 조용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평화로이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국의 청년들이 35만 명이 다 몰살할 지경에서 영국 공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라디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다가 다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영국의 거대한 군함들은 덩케르크 해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변이 좁아서 대형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그대로 두면 우리 젊은이 35만 명이 다 죽습니다. 완전히 몰살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선박을 띄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타드는 낚싯배라든지 요트라든지 작은 고깃배라도 지금 다 띄워서 덩케르크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군들, 우리 아이들을 다 실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모든 어부들 그리고 모두 다 자기의 상선을 작은 배들을 전부 다 띄우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즐기 다니고 요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배까지 모든 작은 배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도보 해협을 지나서 이제 그 개인의 배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폭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무모했던 구출 작전인 다이나모 작전인 것입니다. 1940년 5월에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영국의 선박 6천 척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배들, 고깃배들 이게 9천여 척이 들어왔습니다. 9천여 척이 들어와서 이 작전으로 해내서 영국군 22만 6천 명,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 그러니까 합해서 33만 8천 명의 병력이 무사히 이 도보 해협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고깃배들, 이 작은 배들을 갖다 전부 다 목숨 걸고 이 도보 해협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격 속에서 그리고 33만 8천 명의 군인을 살려낸 이 역사적인 실화가 세계사의 경이로운 사건으로 아주 기적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결박에 묶여 있었던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주팔조 운명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 시절과 같은 것이라고 영적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던 우리 아닙니까? 우상 섬기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그러니까 이 덩케르크 해변에 갇혀있던 이 군인들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갇혀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출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이 사실을 볼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인생의 패잔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은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냉정하게 아주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까 고립되고 늘 절망적인 존재고 정죄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다 버림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다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불러 모으신 것만 아니고 식탁의 자리로 다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교제하는 것은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종도 아니고 너희는 죄인도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어느 정도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마음을 공유하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자부심과 아주 교만이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마치 영적인 폐잔병과 같은 그들을 불러모아가지고 그것도 식사의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고 있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터놓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냉소하고 그리고 냉소하고 있는 그들, 응? 그들을 무시하고 아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주님이 반기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냉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양 100마리가 저녁에 이제 우리에 다 넣었는데 99마리가 들어오고 한 마리가 없었다.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이 주인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부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아버님이 30년 가까이 양산에서 목장을 하셨습니다. 홀스타인 조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시다가 장로로 계시다가 그다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20살에 재수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 연락이 온 게 뭐냐면은 목장에 소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아야 되는데 네가 좀 오라고 연락이 온. 얼마나 다급하면 재수하고 있는 학원에다 고객이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는가 해서 갔더만은 울타리를 넘어서 소가 네 마리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고 나갔다는 겁니다. 소가 그 당시에 한 마리가 얼마냐 하면은 저 소 한 마리가 400에서 500만 원 합니다. 20평 아파트가 얼마나 하느냐 하면은 2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 네 마리면 20평 아파트를 융자 없이 그대로 현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가 나갔다 20평 아파트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시평 아파트가 울타리를 넘어서 뛰쳐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동 두 사람 아버지 제까지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 산속으로 저수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주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메아리가 쳐가지고

찾았나 하고 이러면 이제 그래서 세 마리는 찾아가 들어와서 세 마리는 그 주변에 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이제 해가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털레털레 하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게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 밖에 나가서 외출해가지고 어? 바람 좀 피우다가 이러다가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지 쳐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집으로 싹 들어왔다 자기 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운지 내가 엉덩작을 때리면서 들어오면 온다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귀엽고 찾아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99마리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찾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인이 나서서 저 절벽 끝에 떨어져 있는 저 이런 양을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130년 전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1898년에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화가인 알프레드 어셔 쇼드가 그린 성화입니다. 이게 엄청난 찬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복제로 판화로 인쇄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 전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웬만한 크리스찬의 집에는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울고 있는 이런 양 한 마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보십시오. 몸의 중심을 전부 절벽 끝으로 옮깁니다. 절벽 끝으로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양 저 한 마리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양만 한 마리 찾았다고 그 기쁨 속에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 비용은 이만큼 들여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성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이런 동전 하나를 그렇게 옅하게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은전 10개를 꿰매가지고 머리 장식물로 주는 것입니다. 은전 10개를 꿰매서 저기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의 사랑, 남편의 신뢰 이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은전을 꿰서 머리에 이렇게 딱 세메디라고 이렇게 이런 풍습이 있는데 결혼 반지 주듯이 이런 걸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 서약인 거예요. 그걸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여성이 이 동전 하나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마찬가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 모두 다 마찬가지, 이것이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큰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폐륜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세상 떠나서 나올 유산을 갖다가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주 페르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모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 아들이 밤낮으로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뻔히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면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죽어서 남겨야 될 유산을 미리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냉큼 봤더니 바로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 동네에 있으면 아버지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네, 다른 마을,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씁니다. 완전히 탕자예요. 완전히 탕자. 그래서 막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막 그 재산을 다 날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됩니다. 완전 몰락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산을 갖고 다 나가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탕진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락으로 딱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완전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서 이 나라에 또 흉년도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뭘 하느냐, 돼지치기를 합니다. 돼지는 그들에게는 가장 하류 짐승이에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 마구간에 돼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지.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거 먹고 돼지집에서 자고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돼지 마구간에서 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가면서. 그렇지만은 아버지 집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도지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나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아들이라 할 수는 없고 내가 종이라도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어느 날 결단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막 돼지 마구간에 옷에 막 냄새가 퍽퍽 나는 그 옷을 가지고 천하의 거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 아버지는 어땠는가? 날마다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문 열어놓고 이 아들 돌아오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다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네 어귀에 동네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 아닌가. 맨발로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리고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또 포옹해주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럼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럼브란트, 저는 럼브란트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귀환,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러시아 선교를 가서 꼭 이 그림을, 진품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러시아의 상트페르부르크라는 그 도시에 있는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미타주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지금 저기 모스크바가 수도지만은 모스크바가 수도가 되기 전에 그전에는 상트페르부르크가 수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하루 시간을 내어서 상트페르부르크로 왔어요. 그래서 이 미술관 오직 온 이유는 이 그림 한번 보러 온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러 왔는데 가니까 이 그림의 크기가 이 현수막만 했습니다. 이 현수막만, 그림이 큰 그림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물으니까 그림이 한 4조쯤 한대. 4조 감각이 없습니다. 예, 뭐 4천억이라면 오 이런 4조니까 감각이 없어요. 조 단위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설교 중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조라고 했는데 제가 도착해가지고 저 그림 가치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이제는 청량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청량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구라파의 키 큰 사람들, 이 게르만 민족들,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막 2m씩 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러 막 아주 소떼처럼 왔어요. 소떼처럼 막 와가지고 이 작은 동양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가려서 못 보겠어. 그래 밀려가지고 갔다가 또
또 인산인해를 해서

밀려오니까 또 보고 있다가 갔다가 내가 이 그림을 언제 또 볼 수 있겠는가 갔다가 또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또 갔다가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번을 밀려가지고 이 덩치에 밀려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이 동양 사람이 막 갔다가 그래 또 왔다가 그렇게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림을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니까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기념품 파는 데 가니까 저 그림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장을 사와서 그래서 아마 그 한 장은 A3 한 석 장쯤 되는 한 네 장쯤 A3 넉 장 크기 정도 되는 그림으로 팔았는데 그걸 사와서 제가 표고를 해가지고 지금 목양실에 지금까지 걸어놓고 보고 그리고 또 늘 돌아온 당자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얻었다고 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 가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를 할 때 잃은 양의 주인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드라크마를 이제 찾는 이 잃은 사람은 어떤 여자가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당자 이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사람임, 똑같은 표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을 찾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이야기를 그득 잃은 양을 찾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집념,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정적인 무대가 어디냐면 다른 곳도 아니고 집입니다. 다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잃은 양도 집으로 데려오고 잃은 덜카모도 집에서 찾고 잃은 아들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가 또한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담소하며 그들과 식사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주님을 향해서 냉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복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며 식사하는 이 모습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 이야기와 함께 일치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양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드라크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잃은 양인 우리를 다 찾아오셔서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잃은 양인 나를 잃은 드라크마인 나를 잃은 둘째 아들인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진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목자가 목숨을 걸고 온 산과 험한 들판을 찾아 헤매며 애간쟁을 태웠던 그 사실 말입니다. 이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찾는 그 애절한 마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크마가 10개가 빠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말입니다. 양이 다 빠진 것도 아닙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졌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중에서 패역한 자가 떠났는데도 뭐 별거 아닌데 좋은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을 날마다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간절히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날 각각 시와 때는 다르지만 그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자리로

0: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엽열매 먹고 마구간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냄새나는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기뻐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군중 속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해 눌려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사랑받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선포하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에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오늘도
1: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이삿교회 정광순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오늘 아침 뉴스는 온통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월드컵 탈락이라고 하는 뼈아픈 결과와 함께 결국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는 씁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했던 만큼 상실감도 참 크죠. 기대가 컸던 탓인지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대표팀을 향한 여론의 질타가 무척이나 매섭고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0: 그렇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고 선수들은 짐을 쌌는데 정작 밖에서는 원인을 따지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감독 선임이 잘못됐다거나 축구계가 편을 갈라 날선 말들을 쏟아내고 끝없는 질책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1: 결과를 두고 비판할 순 없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죠. 저는 이 아침 쓸쓸히 짐을 싸서 돌아오는 선수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일생일대 가장 화려하고 멋진 순간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 이기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바로 그들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가슴을 치며 죄인처럼 주눅들어 있을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선수들일 텐데요. 어릴 적에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밥숟갈 놓고 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을 던지는 잔소리보다 묵묵한 격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실패와 좌절을 맛본 이 공고한 시간에 결국은 더 단단한 미래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일 것입니다.
0: 아멘.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국가대표팀. 그리고 혹시나 지금 삶의 곤고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실 방송가족 여러분, 매서운 질타와 자책보다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다가올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